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첫 곡은 명카드라이브의 냉면이었습니다. 연음말에 냉면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완전히 직관적으로 냉면 전해드렸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이 시간은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재무전문가 조민정, 양승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환입니다. 네,
0: 물냉 파십니까? 비냉 파십니까?
1: 저는 물냉 팝니다.
2: 저는 비냉 팝니다. 비냉에 양념 넣는, 물냉에 양념 넣는. 비냉에 물 넣는. 네.
0: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네, 하셨나요?
2: 문제 알죠, 문제 알죠. 예, 예, 예.
0: 그럼 두 분은 뭐 냉면 아니더라도 덥고 이렇게 막 입맛 없을 때 생각나는 음식 있으세요?
1: 아, 저는 그 평양냉면 좋아하거든요.
0: 워낙에.
1: 네, 평양냉면 좋아해서 밍밍한 그 아이를. 네. 순수한 고기 육수, 오리지널.
0: 요거를 안다는 건 나이가 약간 네. 익었다는 뜻인데.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양 팀장님은. 아,
2: 무조건 치맥이죠.
0: 아, 무조건 치맥.
2: 아, 다음에 치맥. 네, 소울푸드입니다. 네.
0: 아, 치맥 좋네요.
2: 삼소 치맥. 네.
0: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음식도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은 저희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방송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립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면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 거고요. 상담 신청 문자는 저희가 방송을 본방은 이렇게 1시에 시작을 하고 있고 재방 시간이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방이든 재방 시간에든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며 이른바 빚투 수요가 늘자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신용대출 관리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최대 한고를 기존 2억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이고요.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K뱅크는 마이너스 통장 신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추가 대출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신용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금융권의 자율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시중은행들도 대출 한도 축소와 우대금리 조정 등 대출관리 강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불안전 판매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는 지난 2월 신용등급 BBB 상태에서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는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불과 넉 달 전으로 당시 신용등급은 투기 등급 바로 위 수준이었습니다. JTBC가 지난해 발행한 회사채와 단기채, 기업어음 규모도 2,500억 원을 넘었는데 당시 회사의 결손금은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주관사들이 JTBC의 재무상태와 유동성 악화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또 투자자들에게 관련 위험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환되지 않은 공모회사채는 2,700억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금감원은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발선을 미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하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60, 70대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사기 일당은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계약서를 쓰게 해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또 취업 알선을 내세워 화물차 구매 대출을 유도하고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대출까지 받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면 계약이나 개인 계좌 입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거절하고 지원 사업 여부는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강제경제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하고 있죠. 오늘은 경기도 고양시로 출동을 하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지인 소개로 가입한 보험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는 보험인가입니다. 오늘은요. 보험 가입 전 꼭 물어봐야 될 질문과 은퇴 전 보험 점검 포인트를 좀 알아보고요. 또 실손보험이 빠졌을 때 대처법 그리고 줄인 보험료를 노후 자금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약간 노후 준비다 보니까 은퇴를 앞두셨거나 한 60대 이런 분들은 좀 귀를 기울여 보실 만한 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민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나름 규모 있게 지게차 부품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최근 들어 사업이 눈에 띄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도 올 8월이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어 가장으로서 어깨가 참 무겁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작년에 두 자녀 모두 제 짝을 찾아 출가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 부부 둘만 어찌어찌 잘 살면 되는데 사실 제가 보험이라고 하면 칠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뿅뿅 생명 보험왕 때문이죠.
1: 사장님, 제가 제 친형님이라 생각하고 사장님 댁 보험 평생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험 걱정은 하덜덜 마십시오.
0: 그렇게 가입 전에는 수시로 찾아와서 싹싹하게 상품 설명도 해주고 그 열정에 아 괜히 보험왕이 아니구나 믿었죠. 그런데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2: 여보, 그 설계사분 전화번호 바뀌었어? 건강검진 전에 뭐 좀 물어보려고 며칠째 연락하는데 통 안 받네. 가입 전후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0: 에이,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당신은 그냥 촉하면 사람 의심하더라. 나도 봐, 내가 다시 해볼게. 그렇게 아내를 타박했건만 정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더군요. 제 전화도 피하고 어쩌다 통화가 돼도 설명은 건성건성 정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보험 설계사 안 믿는다 굳게 다짐했었는데 머니특별시를 꾸준히 듣다 보니 여기 전문가님들은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저희 부부의 노후와 보험 상황 제대로 점검받고 싶어서 사연 남겨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보험왕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실망이 크셨나 봅니다.
1: 네, 실망이 매우 크셨던 것 같아요. 우선 보험왕은요, 고객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보험회사가 뽑아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건 뭐 판매 성과일 수도 있고 고객의 목적에 맞는 설계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라도 추천 기준이 상품 중심이면 내 상황이 좀 뒤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네. 지인이면 의심도 못 하잖아요. 야, 너 생각해서 해준 거야. 이 한마디면 끝이죠.
0: 할 말 없게 만드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1: 네, 맞아요.
0: 예.
1: 네.
0: 근데 보험 가입할 때 그러면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게 있을까요?
2: 뭐 제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상품인지. 그리고 내가 몇 살부터 어떤 돈을 받을 건지 그리고 중간에 유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사업비는 얼마인지 보험료가 나중에 변동이 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해당 대답을 못 들으셨다면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좋고요. 아무리 지인분이 추천해준 보험이더라도 해당 내용은 꼭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상품의 사업비도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뭐 더 잘 굴러가고 뭐 그런 겁니까?
2: 저축 상품의 경우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 때문에 소홀히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거절하기 미안해서 뭐 혹은 뭐 알아서 해주셨겠지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뭐 사연 들으시고 나도 이런데? 하는 분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바로 정이잖아요.
2: 아유, 네. 그놈의 정 때문에.
1: 그놈의 정 때문에. 네.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의리로 들고 계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요. 대부분 그렇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해지하면 지인이 상처받지 않을까. 남 생각하고 있어요.
2: 내 상처가 더 큰데.
1: 그러니까요. 네.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미안함의 대가로 매달 피 같은 돈을 길바닥에 좀 버리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진짜 몸이 아프거나 노후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지인이 내 병원비나 뭐 생활비 대신 내줍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보험은 의리로 드는 멤버십이 아니라 내 생존이 걸린 계약입니다.
2: 네, 그 지인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잘못된 보험을 안고 가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안 좋지 않은 거는요. 이미 낸 돈 아까워서 그냥 유지할게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건 더 깊은 늪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끊어내야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뭐 세워나갈 수 있는 수천만 원의 돈을 아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지인 얼굴 지우고 네, 오직 내 지갑과 내 가족 미래만 네. 바라보고 보험 증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아무리 친한 지인이고 뭐 보험왕이어도 뭐 우리 집 왕입니까? 보험료를 대주진 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험의 주인의식을 꼭 가져가셔라. 그러면 이제 우리 청취자님 보험 네, 가입 내역은 어땠습니까?
1: 네, 현재 총 5건의 보험이 있었고요. 그중에 종신보험 2건, 또 3건의 건강보험, 1건의 운전자보험을 가입 중이었습니다. 종신보험 2건은 이 사망보장만 되는 상품이었고요. 세 건의 건강보험은 다 전부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장문서를 돌려보니까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0: 어? 뭔데요? 또 얼마나 놀라운 점이?
2: 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건 하나. 네. 한 달에 보험료가 70만 원 정도 넘게 내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 가정에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4천만이 가입을 했다는 실손보험이 없는 거예요.
0: 실손이요? 70만 원 내는 중에 실손이 하나도
2: 네.
0: 없다. 제일 먼저 듣는 게 실손 아닌가요?
2: 맞습니다.
0: 기분이 빠졌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집들이 정말 많아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보험 가입하면 책자가 정말 두꺼우니까 뭐 나는 완벽하게 준비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집이 정말 번지를 한데 뭐 가구랑 뭐 가전제품 막 수천억 수억 원의 돈을 막 이렇게 들여놨어요. 근데 막상 비바람 막아줄 지붕이랑 벽이 없는 그런 꼴인 거죠. 정작 감기 걸려서 병원 가고 도수치료 받고 뭐 MRI 찍을 때 이럴 때 바로바로 돈 나오는 실손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0: 그러니까 4천만에 가입한 거예요.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예. 그럼 지금이라도 뭐 실손보험 당장 가입해야 되나요?
2: 그러면 좋겠지만 네,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극은 여기부터인데요. 청취자님이 그동안 고혈압에 당뇨 그리고 작년에 무릎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치료 이력 때문에 즉 병력이 잔뜩 병력이 생겨버리셨어요.
0: 아우, 이제 보험은 건강할 때 들어야 하는 건데 이미 이제 아프고 나니까 실손보험 들기가 어려워졌더라. 다른 보험들도 조금 이렇게 뭐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2: 뭐 보험회사에 실비를 신청을 해볼 때는 이제 가입 거절 통보를 받은 건데 이게 이제 무릎 수술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비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0: 야, 그럼 진짜 조금만 더 몇 달만 서두르셨어도 하실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가입이 안 되면은 기존 보험을 뭐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거는 또 우리 팀장님들 전문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해결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실손보험은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손해 없이 높다 보니까 가입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래서 수술하고 2년은 지나야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을 제외한 청취자님께 좀 필요한 보험들도 있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아주 막힌 건 아니고 2년 정도 수술하고 나서 2년은 그 뭐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다 2년 정도인가요?
1: 아니요. 그런 건 이제 회사마다 면책사항들이 있어요.
0: 그게 다른데 어쨌든 그러니까 수술 후 보통 2년이 지나야 보험은 가입하다 실손에 가입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그 이제 공백기 2년 동안 어떻게 보장을 채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점검을 해드렸어요?
1: 맞습니다. 우선 청취자님께 정말 필요한 담보들을 보면요. 뭐 3대 진단비인 암, 뭐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야 각종 수술비 또 3대 질환 관련 치료비 간병비까지 실손을 제외한 다른 보장들은 심사를 거쳐 준비가 가능했거든요. 이 병력사항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좀 불필요한 종신보험과 갱신형 보험들은 정리를 하고요. 부족한 보장을 새롭게 준비를 하게 되면 기존 보험료 72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매월 49만 원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제 2년 되는 시점에서 그때 따로 이제 실손보험은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0: 예. 그러니까 일단 보험 조정을 통해서 한 달에 무려 49만, 50만 원 가까운 돈을 아끼셨어요. 이게 이제 1년이면 6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인데 이 돈을 또 놔둘 리가 없잖아요.
2: 네. 나이에 따라서 재테크의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65세인 사연자님께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건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 65세 이상의 어른들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복지 혜택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이자를 받을 때에 만기가 돼서 찾을 때에는 나라의 15.4%라고 하는 이자 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죠.
0: 그쵸?
2: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15만 4천 원의 세금을 떼고 84만 6천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을 하면
0: 네.
2: 이 15.4%의 세금이 0원, 0원 전액 면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예. 이자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는 꿀 혜택입니다.
0: 비과세 종합저축. 그럼 이거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1: 그렇진 않죠. 좋은 건데.
0: 좋은 네. 거니까.
1: 우선 가입일 기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기준임이에요. 2026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961년생 생일이 지난 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0: 네. 어르신께 양보해야 되는 그런
1: 네,
0: 상품이네요.
1: 양보 좀 해야 됩니다.
0: 예. 그러면은 이건 예금 적금 다 되나요?
1: 예금 적금 다 됩니다.
0: 다 되고요.
1: 네.
0: 예.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금액 제한 없이 전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그냥 문제만 들어도 금방 예. 이 좋은 것을 그럴 리가 예. 무제한 일리가 없어요. 저는 X.
1: 네, 정답은 X입니다. 저축하는 금액이 전액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어요. 인당 전 금융기관 합상 총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0: 네.
1: 주의할 사항은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예금 적금 가입할 때 저 만 65세 넘었으니까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서 가입해 주세요라고.

0: 말씀을 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1: 네. 별도의 상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0: 네,
1: 이제 은행에서 이제 통장 만드실 때 저 네. 65세 이상이잖아요.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0: 네,
1: 말씀을
0: 맞습니다.
1: 하면 된다는 네. 꼭 챙기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요.
0: 안 해줘요.
1: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그러면 이제 매월 납입하던 보장성 보험료를 이제 한 49만 원가량 절감을 하고서도 보장은 좀 확대를 하셨고 이 보험료 줄여든 걸 가지고 노후 생활비 저축을 하시게 되셨군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인가 정말 내게 필요한 보장인가 나중에 아플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보험인가 이 세 가지는 꼭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 사례자분은 종신보험하고 갱신형 보험들을 이제 해지를 하시고 가져가신 건데요. 혼자서 체크해보기는 힘들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카다시아님이 그 유명한 카다시아님이세요? 미국에 사는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프로일까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국적이 이제 한국 대한민국 국적이면 이 보험 미국에 살아도 한국 보험 보장을 받을 수
2: 있습니다.
1: 네. 네. 된대요, 카다시아님. 뭐 더 붙이실 말 없고 그냥 된다만?
2: 아, 네. 뭐 가능하시고 다른, 이제 네. 한국에 실비된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만 맞습니다. 가입을 하실 수 있거든요. 정액보장 우리가 뭐 암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 계신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제 지인들의 경우는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큰 병에 걸리시니까 다 한국에 와서
1: 맞아요.
2: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1: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네. 다 그냥 비행기값 내고 와서 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네.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시는데 또 이게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6개월이 지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암 걸리신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와서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한 거야. 그래서 6개월이 지나서 건강보험이 이제 개시가 됐어. 네. 가입이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실 때 수술비가 꽤 로봇 수술하셔서 꽤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런 비용부터 나머지 이후의 치료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도 다 건보 적용을 받으셨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런 실비 건강보험 적용이 될 때만 실비가 효력이 있고 나머지의 경우는 그 질병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네. KCD라고 네. 하는 것들을 쓰는데 네. 세계적인 코드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코드와 뭐 세부 결과지가 있으면은 어디에서든지
1: 해외에서 받은 치료도 네. 가능하다.
0: 네, 그러니까 저 진단금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되고요. 일부는 한국에 있다가 일부러 보험을 가입을 하고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 해외는 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좀 모르겠는데 비싸다고.
1: 비싸다고.
0: 네. 네. 해가지고 국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해서 뭐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국 계신 분들도 관심 있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한국 국적이라고 하셨어요, 카다시아님. 예, 축하드립니다. 잘 이용하시면 훨씬 더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사연자님 지인이 보험왕이라고 해서 믿고 가입했는데 막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답답하셨잖아요. 그 보험왕 분에게 한 말씀 띄우면서 이 노래를 전합니다. 미나의 전화 받아.
3: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 샅샅이 파헤쳐 봅니다.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입니다. 667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 후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쉬고 있는 70살의 주부입니다. 현재 제 유일한 수입은 남편이 남겨준 유족연금뿐입니다. 다른 소득은 단 한 푼도 없는데 얼마 전에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건보료가 훨씬 많이 나온 겁니다. 공단에 물어보니 제가 사는 이 아파트 한 채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 통장잔고는 바닥인데 턱없이 높은 건보료 때문에 매달 피가 마릅니다. 시원한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어르신 중에 또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시더라고요.
1: 정말 많습니다.
0: 예, 소득이 지금 뭐 유족연금밖에 없는데 대체 건보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
2: 네, 그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겪는 게 이 지역가입자 지역 건강보험료의 덫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 때에는 오직 소득으로만 건보료를 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1: 네, 네 맞아요. 청취자님은 소득이 국민연금뿐이라고 또 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에 공시가격이 재산으로 잡히면서 건보료 점수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분이 계실 때는 피부양자로 올려서 건보료를 좀 안낼 수도 있었는데 사별 후에는 이제 유족연금을 받으시면서 자녀분들의 피부양자 자격마저 박탈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가입자로 독립되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 때문에 폭탄을 맞으셨다. 그러면은 이 6677번님 이 무서운 건보료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뭐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치트키가 바로 자녀분들의 직장 뭐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되는 건데요. 청취자님은 이제 현재 자녀분 밑으로 못 들어가고 혼자 건보료를 다 내고 계신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실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그리고 둘째는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0: 우리 6677번님은 현재 오직 유족연금만 받으신다는데 그러면 그 연간 2천만 원 이상 소득 기준에 걸리신 걸까요?
1: 네, 좀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중에서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0: 대체 돼요.
1: 그러니까는 그냥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건데 유종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면 0이 된다. 안 들어간다.
0: 네, 맞습니다. 공단에서 보는 소득 기준액에는 0원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청취자님은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한 채의 재산세 과표 때문에 탈락하셨을 확률이 100%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법상 재산세 과표는 5억 4천만 원. 그거 넘어가면요. 자녀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실거주하는 주택 딱 한 채인데도 집값이 너무 오르면 이렇게 건보료 폭탄이 있는 거군요.
2: 맞습니다. 근데 뭐 절망하시기는 좀 이르고요.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혼자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남으시더라도 국가에서 주는 기본 재산공제 제도를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에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에 재산금액의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추가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시다면은 공단에 주택금융부채공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해서 재산 점수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를 마련하실 때에 잡혀있는 대출이 있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공단에서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깎아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1: 자동이
2: 때문에.
1: 자동이 아니다.
2: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떼셔서 신청을 하셔야지만 건보료 폭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재산 점수를 낮추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 재산 공제 제도라는 게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를 해주고 대출이 있으면은 또 깎아주는데 이거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2: 맞아요.
1: 된다는
2: 신청
1: 점.
2: 꼭 하셔야 되는 거죠.
1: 별표하시고요. 나도 은퇴 후에 건보료 폭탄 맞으면 어쩌지 하고 이제 걱정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뭐 예방주사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당연히 있습니다. 예방주사. 직장인분들 뭐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연금이나 뭐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요. 연간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내가 받는 연금마다 건보료가 꼬박꼬박 부과됩니다. 아, 이거 은퇴해서 수입도 적은데요. 연금에서 또 건보료를 좀 떼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장인일 때는 당장 좀 비과세 사적연금 주머니를 좀 만들어 두셔야 돼요. 대한민국 건강보험법상 내가 개인적으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준비한 개인연금은 아무리 매달 수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를 단 1원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개인연금은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건보료 점수에 아예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2: 네, 정확합니다. 완전히 건보료 사각지대에 있는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심지어 일정 요건을 채운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은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이자소득세 15.4%도 안 내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소득에도 100% 제외가 됩니다. 세금도 제로, 건강보험료도 제로. 이런 마법 통장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직장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가 공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고 네. 비과세 사적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아서 총 250만 원으로 생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공단에서는 사적연금 150만 원이 아예 없는 돈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내 연금소득은 오직 국민연금 100만 원 연 1200만 원으로만 잡히게 되는 겁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로 잡히니까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해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자격이 유지되고요. 반대로 똑같이 월 250만 원을 벌어도 공적연금으로만 채운 사람은 당연히 건보료 폭탄을 또 맞고요. 사적연금을 섞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짠 사람은 건보료를 또 한 푼도 안 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1: 와, 이건 진짜 전략적으로.
0: 네,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과세 연금보험 상품을 이용하시면 된다. 여기는 안전자산인데 일정 요건을 채우면 그 이자소득세도 안 내고 어차피 뭐 건보료 산정소득에도 100% 제외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정 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0: 우선적으로 일정 요건이라는 거는 아무나 다 수많은 금액 한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한도가 있습니다. 뭐 네. 강남에 뭐 땅 부자이신 분들은 솔직히 여유 되면 한 달에 뭐 천만 원, 이천만 원도 비과세 소득으로 만들고 싶을 건데 그게 한도가 네. 월 100만 원, 150만 원까지. 월 15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일시납은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한도로 잡아줍니다.
2: 네, 이 한도는 이제 저축성 상품.

0: 상품에 이제 저축성 보험 상품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는 이제 5년 동안은 불입을 하셔야 되는 월납의 경우는 5년간은 불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과세 조건은 10년이 지나셔야지만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5년은 내고 그리고 10년 이따가. 이후에는 네,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건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 상품에만 적용이 되는 조건이고요. 네. 보장성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는 그런 보장성 보험 상품에는 이런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요. 한도가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단기납 중심보험 뭐 많이들 가입도 하시고 뭐 저축성으로도 활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것들이 그런 한도 없이 그런 한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무튼 몸에 대한 보장성의 보험료는 한도가 없다.
1: 한도가 없다.
0: 네, 저축성 상품은 월납 150만 원. 그리고 월납의 경우는 5년간 납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10년이 돼야지 비과세가 된다.
1: 예. 그러니까 그
2: 정리 안 되신다.
1: 아니 그냥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이자 소득세도 건보료 산정상에서 빠지는 것도 다 10년 이상은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65세가 보통 은퇴라고 하시면은 좀 55세 이전부터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그때 가서
0: 그렇죠.
1: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 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어요. 50원의 이름자 메시지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신현희의 해피입니다.

0: 신현이의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8654번님이 최근에 제 남동생이 대뇌 동맥류라는 뇌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분명 암뇌 심장 진단비 보험을 다 들어놨다고 했는데 막상 청구를 해보니까 실비 말고는 진단금을 단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뇌질환에 걸렸는데 왜 준비해둔 뇌 진단을 못 받은 건지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궁금 무슨 일인가요 이게?
1: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0: 그러니까 네. 왜? 나는 지금 뇌 이근데
1: 이 보험금 지급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증권과 보험 약관이 될 텐데요. 수많은 질병 중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에 나와 있는 질병 상에 해당될 때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거기에 없었다. 내 질병이 해당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2: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시 하루에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입원했으니까 당연히 생각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뭐 보통 입원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10만 원을 받는 보험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0: 이걸 놓치셨구나. 네. 중자를 못 보셨구나. 이렇게 아플 때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너무 억울하겠어요.
1: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입원 시에 10만 원을 지급해야겠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니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도 입원은 맞으니까요. 그래서 보험 가입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설계사 말이 아니라 증권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막상 아프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보험 증권을 점검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0: 네.
1: 확인을 먼저 해보셔라. 이런 얘기를 먼저 항상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글자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8654번님 동생분은 뭐가 문제였어요?
2: 우선 동생분께서 진단받으신 대뇌동맥류 진단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2: 뇌질환 보장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선 동생분이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살펴봤는데요. 뇌질환 보장을 확인한 결과 뇌출혈 진단비가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동생분이 진단받은 뇌질환은요. 대뇌동류인데 증권에서 보장하는 뇌질환은 뇌출혈이기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범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프고 나면 너무 늦어버리고요.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보장을 못 받게 되면 너무나도 이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0: 보장 범위가 참 중요하다.
2: 맞습니다.
0: 그러면 보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가 뇌혈관 진단비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뇌혈관 진단비의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단 한 번의 발생으로도 마비나 언어장애가 장애와 같은 그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다는 거는 결국 온몸에 흐르는 피의 길인 순환계 전체에 이미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진단비만 몇천만 원 받아두면 안심하시는데 이 뇌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순환계 질환입니다. 그래서 최근 보장 트렌드에는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가 있습니다.
0: 또 체크가 왔어요. 순환계 질환 치료비 이게 뭔지 좀 더 설명해 주세요.
2: 네, 뭐 쉽게 말해서요. 진단비는 처음 딱 한 번, 뭐 1회 한 이렇게 진단받아요.
0: 최초 1회 한.
2: 최초 1회 한 이렇게 써있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진단 받았을 때 목돈을 주고 끝납니다. 하지만 순환계 질환 치료비는 뭐 뇌나 심장 같은 순환계 질환으로 뭐 이런 매년 병원에 가서 수술, 뭐 입원 혹은 약물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반복해서 치료비를 좀 지원해 주는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0: 네.
2: 우리의 몸의 혈관은요. 이 고속도로 같거든요. 뇌혈관 하나가 막혔다라는 건 뭐 심장 혈관이나 다리 혈관 등 다른 쪽 혈관도 언제든 막힐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뇌졸중 환자 4명 중에 한 명은요. 5년 이내 재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0: 재발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2: 네.
0: 그러면은 진단비는 이제 한 번 받으시는 거니까 벌써 이제 다 쓰고 없을 텐데 두 번째 아플 때부터는 그냥 생 내 돈 쓰고 내고 가야 되겠네요.
1: 그렇죠. 네. 네. 바로 그럴 때 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가 효자 노릇을 하는 건데요.
0: 치료비.
1: 재발해서 네. 또 수술을 하거나 후유증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매년 연간 1회 한도로 치료비를 계속해서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비는 일회성의 한계가 완벽

0: 하게 보완되는 평생 혈관 관리비인 셈이죠. 게다가 보장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거든요.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물론이고요. 고혈압성 심장병이라든지 동맥경화와 같이 나이가 들면은 흔히 오는 정맥류까지도 피가 도는 순환계통의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처음 아플 때는 이제 진단비, 좀 목돈이죠. 큰 돈을 받아서 급한 불 끄시고 이후에 생기는 후유증이나 재발 관리는 이제 순환계 질환 치료비로 매년 타서 쓴다.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좀 빈틈없는 보장 준비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 순환계 질환 치료비라는 특약도 좀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0314번님이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보험을 드는 과정에서 표적 항암은 다 비갱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라고.
2: 아니요.
0: 비갱 표적 항암이 비갱신
1: 다 비갱신이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이건 설계는요. 네. 그 하기 나름인데요. 당연히 뭐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보험사 보면 표적 항암 치료비나 갱신형으로 상품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예.
2: 그래서 갖고 계신 증서에 갱신형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원하시는 게 뭐 갱신이면 갱신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2: 맞아요.
1: 비갱신이면 네. 비갱신으로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예, 0314번님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 무조건 비갱신, 무조건 갱신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0: 비갱신의 그 비급여 아니었을까요?
1: 비급여?
0: 네. 왜냐하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표적항암 치료는 다 비급여 치료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암진단을 받으시고 표적항암이라고 하는 치료를 시작하시면은요. 비급여도 물론 있습니다. 비급여도 있는데 급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급여의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제 고객님이 백혈병 진단 받으시고 10년째 치료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약물이 급여예요. 급여인데 3개월에 한번 약을 타오시는데 그 약값이 대략 108만 원 정도예요. 3개월에 한 번씩 108만 원이라고 하는 급여가 되는 약을 처방받으시거든요. 폐암 진단 받으신 분도 동일하게 표적항암 하고 계신데 그 표적항암제의 약값이 그분은 두 달에 한 번 약을 받아오시는데 98만 원이에요. 원래 그 약값은 1,500만 원 정도 하는 약이거든요. 와, 네. 그런데 급여가 되는데 그 돈이 얼마라고요? 98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급여가 안 된다. 네. 그러면은 1,500만 원을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내셔야 하는 거죠.
1: 어지럽네요.
0: 네.
1: 예. 아무튼 이게 궁금하셨던 게 갱신 여부인지 아니면 급여 여부인지 다시 한번 뭐 말씀을 해주셔도 이미 이제 답변 드렸으니까 예,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647번님이 예, 지난주에 방송 듣다 보니까 비과세 연금 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라고 아까 좀 저희가 얘기했던 네. 그 내용이네요.
2: 네, 맞아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1: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한도가 월 150만 원까지.
2: 네, 월납 150만 원까지.
1: 월납 예, 낼 때 150만 원까지만 네. 낼 수 있고.
2: 월납입니다. 뭐 3월납, 네. 1년납 아니고요. 월 150만 원까지고요.
1: 네.
2: 그리고 최소 5년은 납입을 하셔야 된다.
1: 아, 네네.
2: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납 1억 원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가능합니다.
1: 네.
0: 하지만 네. 이 모든 것이 10년이 지나야지 된다.
2: 10년이 지나야 된다.
1: 10년 후에 찾을 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뭐 다 여러 가지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요거 짧게 정리를 하고요. 자,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셔라. 원 포인트 하나씩 꼭 짚어주신다면.
0: 저는 우리 얘기했던 방금 이야기한 비과세.
1: 비과세.
0: 비과세 한도 내가 만들 수 있을 때에 왜냐하면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1: 노후 대비하시면
0: 노후 대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그럼 저는 보험 가입할 때 지인 찬스는요. 인생의 위기 찬스도 될 수 있다.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1: 예. 그 왕이 나의 왕은 아니다. 예. 주인의식 가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양승환, 조민정 대변인 감사드리고요. 원모어 찬스에 내 안에 하늘과 숲과 그대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정체고요. 반대 김포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평나들목 부근에서는 약 40분 전 차량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3, 4, 5차로 막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서인천부터 4km 구간 서 있다시피한 정체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신월천교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 통행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참치노의 폭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산토끼꽃, 쥐손이풀, 호랑가시나무, 노루귀, 강아지풀, 제비꽃까지 식물 이름인데도 동물 이름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름만 들어도 어떤 모습일지 어렴풋이 떠오르죠? 산토끼가 웅크린 모습을 닮은 산토끼꽃, 쥐 발바닥 같은 잎에 쥐손이풀, 호랑이 발톱 같은 가시를 가진 호랑가시나무, 노루귀를 닮은 어린 잎의 노루귀, 강아지 꼬리처럼 생긴 강아지풀, 제비를 닮은 꽃 모양의 제비꽃.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식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가장 닮은 것에 빗대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식물 이름 하나에도 오랜 관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길가의 풀과 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어떨까요? 무심코 지나쳤던 풀과 꽃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졸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함께하는 함춘의 폭성 6월 18일 목요일 첫 곡. 김상진님의 고향이 좋아. 참, 목소리 매력적이세요. 그리고 우리말로 꺾는다 그러죠, 끝에. 타향은 싫어. 트로트의 매력이 또 그렇게 꺾는 거에 또 매 맛이 있겠죠? 요즘 길가에 강아지 풀이 눈에 많이 띄네요. 바람이 나붙길 때마다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 같아 멍하니 바라봤는데요.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럴 때일수록 더 쉽게 지치게 되는데 잠시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쉬어가시면 어떨까요? 자, 함춘의 폭성 오늘은요, 선곡의 달인 선달 PD, 김현우 PD가 아주 스페셜하게 엄사는 곡들로 2시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곡은 최규성 평론가가 저희 프로그램 함춘의 폭성에서만 사용하라! 그렇게 들을 수 있게 허락해준 아주 소중한 LP 음악들로 꾸몄습니다. 들으신 곡들은, 함께 하신 곡들은요,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는 거 아시죠? 함춘호 이렇게 검색만 하셔도 나오거든요. 이쪽으로도 여러분의 의견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함춘의 폭성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일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충전기. 얼마나 빨리 될까요?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일러드 분말 소화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분말 소화기 사용할 일은 없어야 되겠죠?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십시오. 프리미엄 피디 알렌 스킨케어 브랜드 이태리 준비했고요.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쭉 선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 진액. 아침에 피곤하거든요. 하나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우, 좋겠네요.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 진액 준비했고요. 100% 국내산 연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돼지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 한번 잘 봤으면 좋겠네.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 보십시오.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죠. 메디비오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사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요.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 상회에서 준비해 주신 멸치 세트 있고요.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명품 국산 생활공구죠. 헥토르 가정용 망치 준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마을기가 벌락인다. 갑돌이 가만히 보니 소집 영장 받고 내일 군에 간다고 어쩔 수 없이 보리밭에서 미팅을 했구만. 계속해서 달랩세다. 경상도 사람 다리 동굴 소이 자인구 잘 가서 걸어.

중력이라고 우리 건강에 상가하고 아니야 아니야 몸 튼튼히 합세다요. 부산병으로 가보입시다.

間から下りなんよう去ったよいよねいよほら去ってちょっきりちょっきりちょっきりはいいよ半後がかしから下りなんしゃべってからも一歩げかったがたかしくまんししぼんかっさええまんそのきなあこっさ여덟 달 자, 그룹에다가. 이게 바로 헬렐레라요. 그러니 내 노래 들은 아줌마.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집에서 조수들어. 잠자리에서 5분간만. 다리통 운동을 잘해 보소.

조용히 조용히 칭칭하네 내 노래 간산 10년 강산 뻗어간다 나무로 북으로 피땀 흘리시는 산업전사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세상 사람은 노랑이 소리 듣고 구두쇠 소리 듣는 사람이 곧 애국자고 사랑하는 처자에게 진짜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캐지나 징징란의 72년도 심판은 이곳으로서 끝나고 73년도는 제3판 사막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야 같이 괴진아.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휴 더워.
5: 더워.
4: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덥네.
6: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입니다. 매송나들목 부근 3, 4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팔곡분기점부터 4km 구간 정체고요.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성분기점 2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송탄나들목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이후로 금안휴게소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 막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2km 구간 정체인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홍천휴게소와 내천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동홍천부터 7km 구간 막힙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더 비치 보이스의 Good Vibration입니다. 이 곡은 당대 최고의 천재로 불린 브라이언 윌슨이 마음속에 있는 미니교향곡을 완성하겠다며 만든 대작입니다. 컴퓨터가 없던 1966년 당시 여러 개의 녹음실을 돌며 연주 세그먼트를 잘라붙이는 조각보 같은 모듈러 녹음 방식으로 완성했죠. 도입부의 차분하고 몽환적인 보컬로 시작해 곡이 전개될수록 악기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이 곡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후렴구에서 울려 퍼지는 묘하고 신비로운 고음의 소리입니다. 바로 대중음악 최초로 사용된 일렉트로 테레인이라는 악기인데요. 공기 중에 정전기를 이용해 연주하는 이 독특한 악기가 만들어내는 물결 같은 고음이 첼로의 묵직한 리듬, 그리고 비치 보이스 멤버들의 정교하고 촘촘한 보컬 하모니와 겹칠 때의 그 소름 돋는 입체감은 60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기분 좋은 떨림을 사랑해요. 가사처럼 오늘 하루는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떨림,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주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최고의 Good Vibrations 될 테니까요. The Beach Boys, Good Vibrations.

함춘의 폭성, 오늘은 더 비치 보이스의 끝 바이브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어떠셨나요? 기분이 좋아지셨을까요? 자, 이어서 TBS의 선달 김현우 PD가 골라온 아주 스페셜한 노래들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춤을 추고 싶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점잖은 채 하다가 어두운 곳에서 슬쩍 부딪히는 눈웃음에 춤추고 싶었다. 오늘따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그립다. 사람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0: 오늘도 춘우의 속성 가족 분들과 따뜻한 두 시간 함께 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오늘 들으신 노래들은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트레스 계정에 선곡표 올려둘 겁니다. 그곳에서 꼭 확인해 주십시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계정 나오거든요. 오늘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언제나 모녀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1: TBS 캠페인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하남, 여주 동남부, 여주 서부 등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거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남사 부근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3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합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는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화물 여객 등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리터당 1,700원 초과분 경유값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한도는 리터당 280원입니다. 지난 4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4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1%로 3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전체 연체율이 0.7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서초구 양재동 77번지 일대, 용산구 신창동 76의 1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84의 24번지 일대 세 곳과 오는 22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에 상정될 6개 구역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곳입니다. 서울시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선정지 안에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쪼개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 거래 등 투기성 거래 발생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이 1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으로 17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군사작전 종식과 영구적 전쟁 종식,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60일간의 최종 합의 협상 개시,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낭독했습니다. 이후 이란 국영 매체도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최종 합의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만 통항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 등 양해각서 조항 일부는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재 시간 17일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이번 동결로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으로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타스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7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러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아세안 11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러시아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상호 유익한 관계와 교류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서로의 열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하남과 여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도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도, 습도는 4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송정희였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0: TBS 교통정보
11: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록 영동대교부터 정체고요. 사고 지점 지나서도 반포대교까지 쭉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부권 양산나들목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양산분기점부터 4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남동나들목 진입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진입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새마릴대와 역시 작업하고 있는 동두내 하이패스 나들목 부근에서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씨,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디저트의 대명사 도넛. 이 도넛 한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단순히 모양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대요. 이 구멍이 있으면 튀길 때 열이 안쪽까지 골고루 전달되고 또 수분을 날려보내서 훨씬 더 바삭한 도넛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낙하산 정중앙에도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이 공기의 저항을 조절해서 흔들림 없이 속도를 늦추고 또 안전한 착륙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흔히 구멍 하면 뭔가 좀 비어있고 부족한 약점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빈틈은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답답한 가정경제, 숨쉴 구멍을 찾아드리는 돈이 된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작곡으로 자우림이었습니다. 헤이 헤이 헤이 들으셨는데요. 인사를 주고 계시네요. 0427번님이 송디 안녕하세요 라고 뉴스 때 들으셨나 봐요. 아유. 그리고 인트로 사마니님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이제 산에 가실 건가 보죠. 예. 6085번님 큰아들은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했고 둘째 아들 며칠 전에 또 훈련소 퇴소하고 연천에서 자주포병으로 근무 중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네. 보통 이제 이름도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너무
0: 그래요?
1: 담백하게, 안녕하세요. 끝나셔가지고. 예.
2: 다시 할까요?
1: 아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이름에서 남녀가 딱 구분이 되고, 소리도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남자분 두분 나오시거나 여자분 두분 나오시면 꼭 이제 이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네, 다음부터는 꼭.
1: 아니, 뭐꼭 이제 음성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더라. 오늘 이제 구원 얘기로 시작을 해봤는데, 두 분은 좀, 완벽해 하시잖아요? 재무 전문가인데, 심지어? 예. 네.
0: 중이 제 머리 못 깎습니다.
1: 아, 나는 이런 빈틈이 있다.
0: 뭔가 이제 좀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 비교를 많이 좀 안 하고, 이제 물건을 뭐 살 때라든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막, 부러운 게 뭘 네. 사기 위해서 막 알아보고, 뭐 저기 가면 더 싸, 막 쿠폰을 뭐 하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카드 할인이 뭐 이렇게 되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1: 그럼 되게 결정을 또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편이죠.
0: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는. 그게 뭐, 장점이자 단점이죠. 네.
1: 아, 뭐 이건 진짜 동전의 양면 같은 네네. 그런 거고요. 우리 김미정 팀장님은?
2: 네, 사실 저는 제 일 외에는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더 구멍이 생기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구멍을 더 이야기할 거 없을 네. 정도로 제 일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1: 잘. 나는 내일에 그러니까 100%를 쏟아붓는다.
2: 네, 네, 맞아요.
1: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재무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나눠주시면 돼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드는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게 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번호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하이닉스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소식에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SK 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오르며 장중 263만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7세대 HBM인 HBM4E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가 HBM4E 12단 샘플을 출하한 데 이어 SK 하이닉스도 고객사 검증 단계에 들어가면서 차세대 HBM 경쟁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도 장중 최고가를 새로 썼고 여기에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상장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활용해 물가를 분석하고 소비자에게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라면과 빵, 세탁세제 등 주요 품목의 온라인 가격 정보를 AI로 자동 수집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산물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정보와 생산량, 비료 사용량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는 배추와 양파, 마늘, 사과 등 6개 농산물의 가격과 생산량 예측에 AI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지역별 최저가와 할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뜰 소비 앱도 개발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물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분석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온라인 광고를 점검하고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 식품을 영양제나 면역력 강화 제품으로 간과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또

변비 개선이나 역류성 식도염 완화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8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구매 후기나 체험담만 믿고 제품을 선택하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로 시작합니다.

0: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성남시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연봉이 1억이 넘어도 잘못된 소비 습관은 내 통장을 통장으로 만든다입니다. 남들보다 소득이 높다라고 해서 우리 집 통장 잔고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소득이 적어서인지 재무관리를 제대로 못해서인지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0: 예, 통장이 아니라 텅장으로 사시는 분들은 네.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사는 50대 워킹맘입니다. 저희 집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누뚱이, 둘째는 이제 6살입니다. 정말 직장생활에 육아까지 병행하며 정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치열하게 맞벌이를 하고 있고 부부합산 연봉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 실수령액은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직장 동료들은 적금도 꽤 많이 들고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오르고 한다는데 왜 저희 집만 항상 이렇게 살림이 빠듯한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요즘 들어 남편의 택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여보, 그것도 못 보던 옷이네. 나는 애들 옷만 사지 내 옷 사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리 이번 달 마이너스야. 난 정말 돈 아끼려고 밖에서 커피 한 잔도 안 사먹고 다 집에서 싸가지고 다니는 거 알지?
2: 아니 여름 티셔츠가 다 낡아서 정말 오랜만에 산 거야. 그런데 인터넷에 제일 싼 거 온 거라고. 그나저나 당신 언니 또 뭐 붙였어? 또 피부과 다녀온 거야? 피부과 시술이 엄청 비싸던데 그거 해도 뭐 달라지는 것도 없구만. 병원에서 돈 좀 그만 써.
1: 아니 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까 피부과 가는 것도 당신 눈치를 봐야 돼? 내가 나 좋자고 가? 직장생활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품위 유지하는 거라 그런 거지.
2: 나도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일하는 거 알아?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데 몇만 원 티 하나 갖다 내 마음대로 못 사고.
0: 줄줄 새는 돈구멍을 막아보려고 남편과 어떻게든 좀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꼭 이렇게 서로의 탓만 하는 감정싸움이 되고 맙니다. 저희 누뚱이 둘째가 대학에 갈 무렵이 되면 저희 부부는 딱 퇴직을 하게 될 텐데 큰애 학원비 대기도 벅차서 둘째 교육비는 따로 준비를 하지 못해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버는 것 같은데도 늘 숨이 턱턱 막히는 저희 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부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건지 전문가님들의 냉철한 조언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참 건설적인 대화를 좋아하시고 냉철한 조언 내용 네, 원하시는데 참 맞벌이 부부시고 소득은 뭐 실수령액이 800만 원이면은요 꽤 높으신데 이게 도무지 모이질 않는다고 하셨어요. 소득이 많으면 왠지 또 저축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빨리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2천만 원이면 상당히 고수익인데 2050년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약 7,400만 원가량 되는데요. 평균 소득은 말 그대로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그 사연자님의 가구 소득은 이보다 좀 높잖아요. 높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줄줄 샌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분명 그 어딘가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월 지출 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대략 좀 정리를 해보면

0: 면 아파트 대출금이 150만 원, 자녀 교육비가 120만 원, 차량 할부금 70만 원에 통신비 및 구독료가 45만 원, 그리고 월 보험료 95만 원까지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대략 480만 원가량 되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카드값, 뭐 생활비 등등으로 쓰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먼저 지출을 먼저 하고 남게 되면 저축을 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1: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으니까.
0: 네, 맞아요. 안 남는 데가 더 많겠죠.
1: 예. 지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돈을 모을 수 없다. 근데 뭐 아이들 교육비나 뭐 특별히 이렇게 보시면 과소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 보이는데 대출금 보험이 뭐가 문제일까요?
2: 네, 그 가정마다 그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비슷한 항목의 지출들인데 그런데 이 고정 지출 자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먼저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은 순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형태는 이제 지출을 하고 나서 남은 돈을 있으면 수시로 저축하는 구조잖아요. 구조가 되어 있고 남지 않으면 그달에 저축을 아예 못 하고. 그러니까 뭐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런 행사가 많았잖아요. 이런 달은 아예 저축을 못 하는 거죠. 다 써버리니까.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모으려면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지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모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정적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에 정액을 불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강제적으로 해야만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정적이고 규칙적이게 꾸준하게 강제적으로 모아야만 돈이 어딜 도망가지 않아요.
1: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입니다. 관성이 없으면.
0: 맞아요.
1: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사연자님 댁 지출에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뭐가 있었을까요?
2: 네, 일단 규칙적인 저축을 하려면 불필요한 고정 지출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 중 통신비와 각종 구독료를 먼저 손을 봤는데 월 45만 원 지출이면 소득의 5%가 넘는 돈이에요.
1: 네.
2: 그럼 자세히 들여다보니 불필요한 부분도 많았고 실제로 정기 구독 결제 내역, 카드 이체 내역을 확인해 보니 아직도 돈이 나가고 있었네라고 하시는 항목도 있었어요.
1: 아, 본인도 모르는?
2: 카드로 이제 자동이체라든가 이런 거 결제해 놓으면
1: 아, 그쵸.
2: 그쵸. 안 쓰는데도 계속 결제되고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각종 교육 관련 어플, 뭐 보지 않는 OTT 채널 여러 가지 뭐 배달 어플 구독, 쇼핑 사이트 상상 이상으로 구독료가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결제를 해서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통신비에 불필요한 높은 요금제까지 손본 결과
1: 맞아.
2: 매월 18만 원 상당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 예.
0: 네, 이런 이제 불필요한 구독료도 문제긴 한데 그 밖에 이제 정수기, 뭐 비데, 안마기,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용품 품목들 렌탈로
1: 네.
0: 많이들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저도 작년에 안마기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카드를 발급하면
1: 그치, 많이 해준다고 하니까.
0: 렌탈 비용을 뭐좀 절약할 수
1: 네.
0: 있다라고 해서 이제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필요하게 지출을 하게 되고 카드도 종류가 늘어나서 지금 이 사연자님도 그런 비슷한 형태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도 같이 좀 불필요한 부분 정리를 해서 생활비 이런 것들 좀 줄일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1: 네.
0: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을 미리 짜서 그 범위 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언을 드렸습니다.
1: 예. 진짜 뭐 렌탈 상품이나 제휴카드 이런 거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조건 맞추다가 불필요하게 또더 쓰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할인받으려다가 더큰 지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할큰 고정 지출이 바로 이제 보험료가 되겠는데 사연자님 가정이 월 보험료가 95만 원, 이라고 했는데 뭐 내용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2: 네, 그 사연자님의 부부 보험 내용 확인해 보니 두분다 가입한 보험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1: 믿고 맡기는.
2: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한번 열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다 적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가입한 보장 내역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분은 학교 선배 통해서 가입한 보험이라 알아서 잘해줬겠지 하고 있었고 아내분도 직장 동료의 소개, 지인으로 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험 개수는 늘고 보험료 지출만 많았던 거죠. 보장 내역은 어떻게 보장받는지 하나도 모르죠.
1: 기억을 못하시고.
0: 네. 예.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중복 보장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0: 그도 그런 게 내가 이미 가입한 보험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 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장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 보장으로 보험료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결국 남편은 종신보험만 3건, 그리고 실손특약을 포함한 건강보험이 1건, 총 55만 원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경우에는 8가지 보험을 이제 유지 중에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입원비 특약을 상당히 많이 중복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암이나 뇌심혈관 질환 치료비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분 보험료만 40만 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궁금한 게 아내분의 경우 이제 입원비 특약이 중복 가입되어 있다. 근데 중복 가입되어 있으면 뭐 보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2: 아, 아닙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한 뭐 진단 수술 입원비는 이제 중복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비 특약을 볼때 보험료 대비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1: 아, 내기는
2: 예.
1: 많이 내는데 받는 건 별로
2: 그렇죠.
1: 없다고?
2: 그러니까 뭐 입원비 2만 원 받기 위해서 보험료 2만 원 내는 꼴이 돼야 하는 거죠.
1: 예.
2: 근데 중복으로 여러 건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잡아먹는 주범이 될 수도 있고, 특히 사연자님의 경우는 5년 동안 또 입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돈만 계속 낭비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내가 낸 돈을 받으려면 1년에 몇 번씩 입원해야 그 보험료를 이제
1: 또
2: 받을 수
1: 굳이
2: 있는
1: 입원을
2: 거죠.
1: 또, 예.
2: 네. 근데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당일 입원, 당일 시술, 수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장기 입원 안한 추세다 보니까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측면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볼수
1: 그러니까
2: 있습니다.
1: 중복 가입 뭐 여러 개 중에서 특히 이제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특히 효율성이 좀
0: 네.
1: 낮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남편분이 이제 또 문제의 종신보험 이게 세 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0: 네.
1: 굳이 세 건이나 가입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0: 네, 이제 종신보험 말 그대로 이제 사망 시에 사망보험금을 보장받는 보험이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셨나 이제 여쭤봤더니 저축을 같이 할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담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지금 이두 분이 여타하게 저축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도 가입을 해서 보장도 받고 저축도 하니까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자, 여기서 좀 짚어보면 우리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아나운서님이 보시기에 이 가정의 남편분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망보장이 필요하네. 지금 보니까
0: 네.
1: 제가 이제 또 들은 풍월이 있지 않습니까?
0: 전문가
1: 아니,
0: 수준이시잖아요.
1: 아니지.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근데 특히 둘째가 지금 6살밖에
0: 네,
1: 안 됐다면,
0: 어려워요. 네네.
1: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혹시 모를 일에 이제 대비가
0: 네.
1: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보험료가 너무 비싸면 약간 고민될 것 같습니다. 네.
2: 네, 남편분의 경우 사망보장이 당연히 필요하죠. 아기가 아직 너무 둘째가 너무 어리니까. 근데 언제까지 필요한가를 따져보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데 사연자님의 남편은 65세 퇴직 예정이고 퇴직 시약 15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1: 네.
2: 근데 둘째가 어려서 아이가 대학 갈 때쯤에 정년퇴직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빠가 퇴직하면 근로소득이 없어져요. 근데 아이가 독립하는 시점과 대략 언제냐, 학교를 마치고 직장 다니는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남편분의 경우는 70세 이전에 사망하면 경제적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70세 이전에 절대 사망하면 안 돼요. 네.
1: 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으면 참
2: 네.
1: 좋겠네.
2: 근데 그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이 이제 현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0: 우리가 이제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받는 대표적인 보험이 종신보험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그 외에 정기보험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이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기간을 정해두고 보장받는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종신보험은 언제 사망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죠.
1: 네.
0: 그게 뭐 100세 이후든 뭐 당장 내일이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사망보험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죠.
1: 네.
0: 그런데 이제 이 현재 우리 사연자님의 남편분은 사망보장이 필요한 시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세까지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드렸잖아요. 저 70세까지만 보장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아주 현격히 떨어집니다.
1: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꼭 종신보험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기간을 정해두면 훨씬 쌀수 있는데 그게 바로 정기보험이다.
0: 네.
1: 예. 구체적으로 뭐 얼마나 저렴해요?
2: 네, 50세 남성 기준으로 1억 원의 사망보장을 종신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20년납 기준에 월 33만 원이 되고요.
1: 종신보험은
2: 네, 정기보험은 난 70세까지만 보장받겠어. 갖는 조건으로 가입하게 되면 20년납 기준에 약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0: 그럼 월 28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1: 네.
0: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경제적인 역할 수행, 언제까지 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간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저렴한 보험료로 다른 위험에 또 대비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기회비용으로 또 다른 저축도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예.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 나는 사망보장이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 참 보험료 줄이는 것도 방법이 여러 네. 가지예요. 결국 이 사연자님 댁 보험은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2: 네, 이 남편분 세 건의 종신보험을 뭐 동시에 다 가입하신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가장 오래된 종신보험은 납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입한 두 건의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고요. 그 해약을 하게 되면 일부의 해약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그 해약 환급금을 가지고 가장 처음 가입한 종신보험의 남은 보험료를 완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종신보험을 납입하는 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졌죠.
1: 깔끔하네요. 네.
2: 그런데 사망보험 금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1: 아.
2: 우리가 이제 가장 앞으로 필요한 사망 보험금의 뭐 크기를 볼 때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좀 적을 수 있죠. 그래서 70세까지 사망 보장을 위해서 정기 보험으로 총 2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보충을 했고요.
1: 네.
2: 그리고 아내분 역시 앞서 우리 입원비 특약 상당히 중복 가입하셨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줄였어요. 좀 특약 삭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실손을 포함한 건강보험 그리고 고액 치료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했고요. 실손은 두 분 다 전환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분 앞으로 28만 원, 아내분 25만 원 이렇게 총 53만 원으로 보험료가 좀 대폭 조정이 돼서 결국 보험료도 거의 절반 가까이 42만 원가량 줄어든 셈이죠.
1: 자, 이렇게 사연자님 댁 지출 내역 하나하나 살피면서 보험까지 점검을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돈이 좀 세고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네요.
2: 네. 네,
1: 지금 통신비와 구독료에서도 한 18만 원가량 줄였고 보험료도 무려 42만 원을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불필요한 카드 없앴고 지출에 대한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새는 돈 잘 막아주셨어요.
2: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했던 이유가 지출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그때그때 이제 CMA 계좌 쪽으로 돈을 옮겨서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축을 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1: 네.
2: 그냥 비상 예비 자금을 좀 확보해 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CMA 계좌가 일반 은행 통장보다는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잖아요.
1: 그쵸.
2: 그러면 우리 앞서서도 강제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장점일 순 있지만 고정적이고 꾸준하게 저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목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연을 쭉 들어보니 이 사연자님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목표는 첫 번째가 우리가 둘째 어리니까 자녀 교육비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부의 노후 자금. 그리고 통장이 아니라 확산 통장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저축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꼽을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줄인 지출을 어떻게 목적에 맞게 모아갈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주신다면요?
0: 네. 여기저기 지출 줄여서 이제 돈을 꽉 붙들어 맬 생각인데 네. 월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최소 200만 원을 저축하셔야 되는데
1: 네.
0: 네, 고정 지출에서 60만 원 정도 줄였고요. 지출 예산을 통해서 월 50만 원 생활비를 줄여서 이제부터 110만 원은 무조건 모으자라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최소한 그 이건 무조건 월급에서 받자마자 저축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짜드린 재무 플랜이 조금 더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 크게 그렇죠. 하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1: 왜요? 강제적으로 확 해야지.
0: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1: 예.
0: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예. 네. 그리고 이제 부부 앞으로 연금을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이 10년간 납입한 돈이 70세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망 시까지 매월 60만 원가량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의 국민연금하고 합산해서 한 200만 원가량 연금 소득이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의 교육비도 우리 둘째가 입학하는 시기까지 한 14년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월 30만 원씩 10년간 좀 투자를 해서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꼭 꾸준하게 불입을 해야만 목돈이 되는 그런 장기 투자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여유 자금이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30만 원으로 월 적립식 펀드를 조금씩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불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습니다.
1: 네, 진짜 돈은 얼마를 버느냐도 뭐 중요한데요.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매달 줄줄 세고 있던 지출을 줄이고 그간 하지 못했던 저축,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상담이 되셨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대화하고 싶다, 상담 필요하다는 분들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다음 코너 갈 텐데요. 돈 새는 구멍 잘 찾아내신 두 분 상담 내용 들으면서 우리 금산댁이 선곡을 했대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이 또 별명이 아시죠?
0: AI.
1: 예, AI? 볼빨간 중년기.
0: 아, 네.
1: 시기도 하셔서 볼빨간 사춘기 Find You 너를 찾다 전해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야, 오늘은 소비자 민원실 문 열기도 전에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와서요. 일단은 2117번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전립선 증식증 결찰술. 발음도 너무 어렵네요. 결찰술을 받았는데 1세대 실손해서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0: 물어보셨어요?
1: 네, 일단은 그 시술로 해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상이 되게 돼 있거든요.
0: 원래는 받으시는 게
1: 네,
0: 맞는데,
1: 봤는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특별히 2177번님만 거절당하셨다면 이유가 따로 있을 것이다.
1: 네, 그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알릴 의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가,
0: 예.
1: 아니면 보통 그 치료 기간이 있거든요.
0: 네.
1: 전립선 치료 기간이 있는데, 뭐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 기간이 이제 그 지나면은 면책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가 365일 동안, 전립선은 또 오랫동안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면책 기간 내에 시술이라든가 치료를 받았으면 제외되는 기간이 좀 있거든요. 네,
0: 네.
1: 1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180일 정도, 이제 입원을 하셨으면 180일 하고 6개월 정도 면책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0: 다시?
1: 또 180이 생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0: 꼭, 그러니까
1: 네.
0: 치료를 받아오시다가 혹시 그 면책기간에 들어오신 건 아닌지. 아무튼 원래는 이 진단명이 거절당하는 그런 건 아닌데
1: 네네.
0: 217번님은 거절당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거다. 예. 혹시 뭐더 자세한 걸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2346번님 소득이 불안정해서 제가 여지껏 실손보험을 가입 못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2: 네, 일단은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더 준비하시는 게 맞을 수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더더욱. 예.
2: 네, 왜냐하면 소득이 불안정하면 내가 별도로 의료비를 모을 재원이 더 어렵잖아요. 모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의료비 지출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에 생길 수 있고
0: 예.
2: 그 규모도 사실은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좀 불안정하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생각보다 비싸지 않거든요. 만약에
0: 예.
2: 부담이 되신다면 내가 다른 보험들 불필요하게 과하게 준비한 건 없는지 좀 꼼꼼하게 판단해
0: 그러면
2: 보시고
0: 여러 보험 중에 1순위는 실손인 거예요?
2: 무조건 실손 보험이에요.
0: 1순위다. 이게 1순위예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2: 네.
0: 말씀을 드립니다. 54세 싱글 중년 여성입니다라고 하시면서 아, 본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셨군요. 지금 대학 시간 강사로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라도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한 적은 없고요. 갑상선암을 2014년에 전 절제 수술을 마치고 나머지 병 경력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야 하냐 했는데 역시 답은 같은 거죠.
2: 네, 맞아요.
0: 들으셔야 됩니다.
2: 네.
0: 예.
2: 하셔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더 가입하시기 어려울 수
0: 그럼
2: 있어요.
0: 지금 54세시고 그러면 지금 뭐 5세대 실손에 가입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
0: 얼마 정도 나올까요?
1: 보험료가 4, 5만 원
0: 4,
1: 정도.
0: 5만 원
1: 네.
0: 정도.
1: 그러니까 왜냐면 그 갑상선 절제를 그 암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1: 아마 약을 드시고 있을 거예요.
0: 예.
1: 신지로이드란 뭐 이런
0: 예.
1: 호르몬제. 그러면 할증이 붙거든요. 네, 보통
0: 아.
1: 일반적으로 3만 원이면 보통 10에서 20% 보험료 높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 5만 원 정도면
0: 예.
1: 다른 병력이 없다면 가입은 제한되지 않지 않을까, 가입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그리고 4, 5만 원 넣으시고 불안함 없애시는 게 낫지
2: 네,
0: 않을까. 저도
2: 맞아요.
0: 조심스럽게 보태
2: 네.
0: 봅니다. 자, 이번에는 7045번님 사연을 만나볼게요. 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만기된 은행 예금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려고 22년도에 변액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최근 주식장이 좋아서 인지 수익이 많이 발생돼 1억이 조금 넘었는데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주변에선 수익이 더날수 있도록 그대로 둬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좀 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훈수 드시는 분이 옆에서 도무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퇴직 후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 있을까요? 라고. 와, 5천만 원 넣으셨는데 2022년에 한 지금
2: 4년
0: 4년에 벌써 두 배가 됐어요. 1억이 됐어요. 변액보험이 뭐 정확히 어떤 상품인가요?
2: 네, 말 그대로 변액. 그러니까 액수가 변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해서 투자 수익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지는 일종의 저축성 보험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변액 연금보험,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액 저축보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펀드 수익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금융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과 관련된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반대의 경우도 뭐올수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도 뭐 그런 일을
0: 맞아요.
2: 겪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을 유의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0: 네. 손실도 분명히 날수 있다는 거 새기시고요. 예. 주변의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 것처럼 사실 앞으로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수익이 더날 거다. 손실이 발생할 거다. 그 누구도 이제 장담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변액보험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투자 성향이라든가 상품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반대로 안정적인 성향이라고도 하실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본인의 성향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예, 이쯤에서 등장하는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갑자기 또 속보가 확 뜨는 게 코스피가 사상 첫 9천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 아이고.
0: 야,
1: 아, 이분은 아니죠. 좋아야
2: 그 이분은
1: 되는
2: 수익이 더 올라
0: 더 올라갔네. 네, 네. 어, 이러다 진짜 어 갑자기 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 부럽습니다.
0: 아, 이러면 또 심장이 막 나 가만히 있어도 돼? 막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퀴즈 풀기로 했죠? 네. 주십시오.
2: 네, 그것도 모르니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2: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변액 보험에 가입하면 비슷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같은 날 같은 금액을
2: 변액보험에 돈을 넣었다.
0: 넣었다.
2: 그러면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0: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2: 네.
0: 제가 여기서 배운 건 그겁니다. 다 다르다.
2: 네.
0: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2: 네.
0: 예, 네,
2: 정답이요. 정답은 X예요.
0: 아, 제가 OX. 네. OX 이걸 안 했군요. 예,
2: X라고
0: X. 아, 네. 다를 것 같습니다.
2: 네, 네. 정답은 X인데요. 그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상품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치가 다 달라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제 펀드 배분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인데 앞서 이병호 팀장님도 안정적으로 펀드를 구성하는 거 뭐 아니면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 네.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어.
2: 이렇게 이제 어떠한 펀드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비율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형이 70%, 30%, 50%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결과를 다르게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로 편입을 좀 높게 하신 것 같아요.
0: 예.
2: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있는 거지만 반대로 주식 상황이 좋지 못하면 어떨까요?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0: 아, 그러면 이 변액 펀드는 내가 뭐 주식과 채권을 몇 대 몇으로 넣겠다를 자기가 써서 넣는 거예요?
2: 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변경할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다행히 우리 7045번님은 결과가 좋아서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2: 네.
0: 계시는데 이거 전체를 다 빼기에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그대로 뒀다가 갑자기 손실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1: 네, 그 변액보험의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변액보험은 이제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가지고 중도인출이란 즉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뺄 수가 있어요. 아까 보니까 뭐 원금 수익 1억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중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인출이 가능하고요.
0: 부분 인출도 가능하고.
1: 네, 대출의 개념이 아니라 인출 개념으로 입출금 네. 동자처럼 근데 이자가 또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 뺀다고 하면 뭐 보통 보면은 뭐 대출 이자라든 이런 게 아니라
0: 네, 내돈 내가 빼는 거니까.
1: 예, 예. 예. 내가 그 쓴다는 개념이고 내가 가입한 변액보험이 금액이 너무 커서 고민이 된다면 이렇게 인출해서 안정적인 은행권에다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인출하지 않는다면 보통 변액보험의 펀드 구성이 최소 10개에서 20개 정도 이상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안정적인 펀드도 있어요. 뭐
0: 네.
1: 채권형 펀드라든가 뭐 이런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자금 이동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셔도 됩니다.
0: 네. 중도 인출을 해서 일부 자금을 좀 덜어내거나 펀드 변경을 통해서 안정자산으로 옮겨놓으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불안이 줄어들 수 있네요. 네. 7045번님은 은퇴 후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하면 좋을지 좀 잡아주세요.
2: 네. 우리가 이제 은퇴 자금으로 활용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 건 이번 달에 이 돈을 다 쓰더라도 다음 달에 또 나와야 되고요. 경제적인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같은 금액의 연금이 꾸준히 나와야 마음 편하게 우리가 그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면 이 중에 일부 반은 덜어서 퇴직하신 이후에 이제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자산을 재배분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0: 그러면 일부를 덜어서 연금으로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계속 투자하도록 놔두고.
2: 네. 이렇게
0: 아까 그러면 옆에 혼수 드신 분 얘기 반반이 딱 가는
1: 네.
0: 거네요.
1: 네, 맞아요. 네.

0: 청취자분 기준은 처음에 5천만 원이 원금이고 5천만 원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 5천만 원을 중도인출하면 내 원금 일단 회수한 거고 그렇게 남아있는 5천만 원 이전보다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겠죠.
1: 그쵸.
0: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라
1: 아니라,
0: 투자자금이 좀
1: 그쵸.
0: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걸 내 돈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1: 그래서
0: 아프죠.
1: 안 돼.
0: 네. 어쨌든, 그럼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5천만 원에
1: 예.
0: 대해서는. 결국이 발생되어 인출한 5천만 원은 안전자산을 옮겨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뭐 남게 되는 5천만 원은 계속 투자해서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수 있고 그러면 청취자님의 그 불안한 마음이
1: 네.
0: 조금 덜할 수 있겠죠.
1: 그러면 그렇게 덜어낸 5천만 원은 연금으로 활용하면 얼마만큼의 연금 준비가 가능한가요?
2: 네, 지금 청취자님이 현재 53세이시고요. 우리가 5천만 원을 이제 안전한 연금 상품으로 이제 모아뒀다가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매월 49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70세부터 이제 90세까지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즉 20년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1: 네.
2: 되면 총 1억 2천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수익이 5천만 원. 사실 큰 돈이긴 해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또잘 활용을 하면 나의 부족한 노후 자금 1억 2천만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런 자산 배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 정리해보면 변액보험은 어떤 펀드를 선택하고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뭐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앞으로 이 돈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시면 되겠는데요.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이라면 수익률 만큼 안정성도 중요하고요. 중도 인출이나 펀드 변경을 통해서 일부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세요. 전문가 무료 상담 필요하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276번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지난 3월 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로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는 집은 아니지만 제 명의의 주택인 만큼 화재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도 집주인이 주택화재보험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맞나요?
0: 아,
1: 라고.
0: 그럼요. 해야죠.
1: 네 명이면.
0: 네, 네
1: 예.
0: 명이면 옆에 또 이제 집에 대한 부분은 주택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내가 발생했을 때 옆집에 대한 배상도 할수 있고
1: 네.
0: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재도구는 본인 거니까 그것만 따로 가입하셔도 되고.
1: 아, 세입자인 경우는 그러니까 가재도구만
0: 네,
2: 그러니까
0: 가재도구는
2: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1: 아.
2: 임대인도 내 집이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한 뭐 노후 상태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으셔야 될 거고 임차인의 경우는 내 가재도구라든지
1: 네.
2: 소위 말해 내 살림살이 이런
1: 응.
2: 부분들은 내 소유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각각 하시는 게 사실상 가장 안전합니다.
1: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딱 이렇게 그 들으셔야 되는 목적은 다 있는
2: 네,
1: 거다라는
2: 맞아요.
1: 말씀이시네요. 7857번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고 화재보험 가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시 화재보험 얘기네요. 이 경우 일반 주택처럼 주택 화재보험으로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숙박업에 해당하니까 일반 화재보험이나 뭐 별도 사업장 화재보험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요즘 이렇게 그냥 주택을 게스트하우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대 뭐 단기 임대하거나 뭐 임대? 예,
2: 임차해서
1: 임차해서 쓰는 그런
2: 네.
1: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2: 그러니까
1: 궁금해서.
2: 일반 주택화재보험만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숙박업에 하시는 건 맞잖아요.
1: 네.
2: 영리 목적으로 수익 창출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해당 업종에 맞는 이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만 보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이 집이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네, 게스트하우스니까.
1: 돈을 벌고 계시니까
2: 맞아요.
1: 사업자의 입장에서 화재보험을 그렇게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제 두 팀장님과 함께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봤는데요. 원포인트 하나 짚고 가죠.
2: 네,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2: 네. 우리 이제 지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쓰는 지출이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보다 새는 지출을 막는 게 중요하니까 지출 예산을 한번 세워보자. 오늘의
1: 네.
2: 원포인트로 결정하겠습니다.
1: 네.
0: 저희가 오늘 또 투자 얘기를 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는 아까도 이제 그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제 코스피가 아까 9,000포인트 넘었다고 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막 이제 사람들이 심적으로 내가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조정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고
1: 하면?
0: 하면은

0: 그래도 괜찮다. 만약에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 있다라면 100만 원씩 뭐 50만 원씩 뭐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떨어질 때는 내가 지금 100만 원 뒀던 걸 200만 원 넣고 떨어질 때 더 많이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로 해서 이제 수익 평균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좀 천천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1: 예.
0: 기간을 두고.
1: 투자는 적립식으로
0: 네.
1: 오래
0: 그게
1: 가져가시면
0: 정답이다.
1: 크게 손실 보실 일은 없고
0: 네.
1: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145번님이 생방인가요? 라고, 예, 생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끝나가는데,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는데, 예, 송정희 하나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정상 방송 하나요? 하셨는데, 아니, 아직 저희는 정상화에는 가지 못했고요. 정상 방송은 아니고, 저희 뭐 21개월째 무급 상태는 여전하고요. 정상화 되는 걸 여러분이 많이, 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7422번님, 납부 면제 보험이 있어요. 혜택은 받고 있는데, 혹 만기 지급액이 있나요? 20만원 20년 만기, 지금 1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2: 20만 원, 지난번에 비슷한 질문이었지 않았나요?
1: 그래서 못 받으신다.
0: 그렇죠. 거의 없죠.
1: 거의 없으실
0: 네네네.
1: 거다라고. 지금 납부 면제를 하고 계십니다. 납입 면제를 하고
0: 된 거라 거의
1: 계시니까.
0: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코스피 사상 9천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또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축하합니다. 내 얘기인지 남의 얘기인지 하여튼 축하하고요. 그래서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게 주가 상승은 빨간 표시가 되잖아요. 네, 이거 노래 골라봤습니다. 전해드리면서 내일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현재 서울 기온이 32도입니다.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하남과 여주 지역, 그리고 경북 경산과 예천, 대구 군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뜨거워지면 고장차도 속출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고장차가 두 대나 있는데요. 한강철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와 당산철교 조금 못가 4차로에 각각 고장차가 있습니다. 여기 포함해서 강변북로 동작대교에서 당산철교까지 가는데 35분 정도 걸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둔내터널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났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비안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활짝 라디오 최강일기 최강일구입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죠. 누군가가 성공에 대한 축하 인사를 건네면, 아이, 성공은 무슨, 아직 멀었어.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합니다. 성공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성공은 그런 게 아니랍니다. 지금의 조건,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뤄내다 보면 더 큰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공했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미루면 안 되는 것들이 성공 말고도 몇 개 더 있습니다. 행복, 감사, 배려, 나눔, 친절, 삶 속의 작은 것들을 그때그때 누리고 이러는 거. 그렇게 삶의 갈피마다, 일상의 고비고비마다 힘을 내는 거. 그게 바로 잘 사는 길이랍니다. 6월 18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축이야! 박상민이 부릅니다.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무기여 잘 있거라.
1: 산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뻐하시는 분도 있고, 그 내일이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뭐,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는 건 뭐,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지금은요, 아까 9,000 돌파했는데, 현재 리얼타임으로는 8977이래요. 8977. 아무튼 뭐, 8,000P를 돌파한 지 22거래일 만에 9,000P. 이야. 올 들어서만 4,000포인트 이상 급등했고요. 반도체 급등했고, 또, 이란, 미국 종전합의 등이 9,000P 돌파의 주 동력 아니겠습니까? 아, 이러다가 정말, 뭐, 코스피 만간에 뭐니, 그, 올 초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정말 실화로 찾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뭐 살라고 뒤져보면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기도 그렇고. 아, 참. 자,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차 유럽 순방에 나섰다가 오늘 오전에 서울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습니다. 8박 11일 동안 벨기에, 이태리, 바티칸 차례로 방문하고 16, 17일에는 프랑스 에베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뭐 무엇보다 또 공항 영접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됐던 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다.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하고 민주당 정 대표 또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제 나와서 외교 일정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 맞이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어요. 근데 출국 당시에는 환송 행사에 보이지 않아서 차기 당권 경쟁을 두고 뒷말을 나왔던 정청래 대표가 오늘을 90도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은 정 대표한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화답을 했다.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남아있죠. 계속 이제 관심이 갈 사안인 것 같고요. 요즘 뭐 가장 또 뜨거운 게 선관위 얘기인데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에 세 번의 해외 출장에 갔는데 모두 배우자 동반하고 다녀왔다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 양분남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시를 받은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 협력 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에 따르면요.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에 7박 9일 독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고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얼마를 썼느냐? 7,194만 원. 둘이 나갔는데 7박 9일 동안 7천만 원. 야. 웬만한 그 셀러리맨 1년 연봉보다도 높은 건데 야, 7박 9일 뭐라는 데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 수행원들은 있었겠죠. 예.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쓴 거 아닙니까 이거? 또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발전과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 출장 계획 자료를 보면요. 노 전 위원장은 작년에 11월 달에 8박 10일. 8박 10일입니다. 또 유럽 갔네요. 덴마크, 스웨덴을 갔는데 이 출장 역시 부부동반. 소요된 예산 9,053만. 네. 뭐 7천만 원, 9천만 원. 네. 간단히들 쓰고 옵니다. 아, 참. 네, 다만 이 같은 세 차례 아, 또 있어요. 예. 선거 정치 제도 의견 수렴 및 재외 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왔던 2022년 12월 달에 이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 예. 네. 하여튼 이 세 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던 내용은 선관위가 이걸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이걸 적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관위 측은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님의 예산을 편성했다. 향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그러니까 맞게 그동안은 예산 편성을 못했다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씁쓸합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어제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양해각서 MOU라고 요새 뉴스 많이 나오죠. MOU. 여기 서명을 했다고 백악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미국 정부 관계자 두 명을 인용해서 미국과 이란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MOU에 전자 서명을 했고 해당 합의는 이미 발효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외교 소식청은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워낙 내일 하기로 돼 있던 거죠. 19일 날 서명 및 발효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양측이 모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19일보다 더 이른 시점에 해협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두고서 미국은 끝까지 뭐돈안 낸다고 하지만 지금 이란 쪽은 그거 아닙니까? 향후 협의가 끝나는 6월 6개월 요 기간이 끝나면은 사용료를 걷겠다 이런 게 있고 뭐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당장은 종전에 들어갑니다만. 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허화백님이 이제 79이신데 오늘 허영만 측에서 밝힌 게 허영만 씨가 최근 넘어지면서 부상해서 중환자실로 이송을 했다. 입원한 지는 한달 정도 됐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고 회복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 노인들의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이요. 83만 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노인 사고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 2위에 교통사고가 1위고 낙상 사고가 2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겠죠. 예. 자, 여기까지 오늘 뭐 눈에 띄는 뉴스 말씀드렸고요. 노래 한곡 듣고 나눔 선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가스 PD의 오늘은 어떤 신박한 퀴즈를 기대하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죠. 남희애 가수가 부릅니다. 엄마가 보고 싶단다.

자,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요. 두 번째는 25가지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 개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먼저 돈가스 퀴즈입니다. 아, 올려놨어요 지금 돈가스 PD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특이한 휴식 시간이 있죠.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전후반 각각 3분씩에서 더운 날씨 선수 보호하기 위해 공식 휴식 시간을 주는 건데, 자, 오늘의 퀴즈는 이거래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에 이거를 나눠주는데 이게 뭘까요가 오늘의 돈가스 퀴즈입니다. 1번 물, 2번 떡. 설마 숨이 헐떡헐떡하는 선수들한테 떡 주는 일은 없겠죠. 네, 모르시겠으면 1번 쓰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 일단 쓰시고 25개 나눔 선물을 쫙 읽어드립니다. 그중에 하나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분,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봄도다리 새꽃이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 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의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 요리 봉오리 기지시점의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면과 점심 2인분, 4주 28일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부스 볼륨의 인체 제대혈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찐 애청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의 돈가스 퀴즈, 축구 보면은 중간에 선수들 나와가지고 생수들 마시죠. 이거를 이름하여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다. 하이드레이션이 물을 준다 뭐 이런 개념의 영어입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타임, 휴식, 수분 보충 휴식. 예. 근데 요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에서 선수들한테 뭘 주는 거냐? 1번 물이냐? 2번 떡이냐? 예. 설마 떡은 주는 일이 없겠죠. 예. 큰일 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떡을 줬다가 떡 삼키다 죽어요. 그러니까 뭘 주겠습니까? 1번을 주겠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나눔 선물 적으시고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하겠다. 1, 2, 3 적어서 지금부터 샵 0951 문자로 쫙 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인 동반 해외 출장 소식 말씀드렸더니 예, 이 얘기를 듣고 애청자 고덕동 순대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외에 갈 때 배우자는 개인 부담해야죠. 네, 맞습니다. 고덕동 순대님 남편이

법원에 근무하는데 독일에 함께 연수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때는 당연히, 예, 개인 부담을 하셨겠죠. 예.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박우철입니다. 비껴간 맹세.

0: 방울철의 비격한 맹세. 예, 사나이에 아주 비장미가 넘쳐집니다. 비격하는 인연이라면. 아, 좋습니다. 박우철 가수가 이 조항조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 있잖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이 노래를 맨 처음에 불렀던 가수랍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박우철 씨가. 예.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발표해야 될 건데요. 그 전에 나눔 선물 다녀오신 분 후기 소개합니다. 4415번님. 저희 돈가스 PD님 수고하십니다. 어제요, 구리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고기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있고요. 있습니다. 사장께서도 고기도 구워주고 우리가 먹는 시간에 라이브 음악도 해주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잘 먹고 왔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드셨어? 소주가 몇 병이야 지금? 둘, 넷에다가 네 개가 뭐야? 둘, 넷, 여섯. 새로 그 하얀 병 둘, 넷, 여섯 개. 뒤에 또 저 맥주인 거 맥주겠죠? 뭐 테라 뭐 이런 게 있고. 아, 예, 저 가족 이 네 분하고 그다음에 양꼬치 사장님이 팬플룻 연주하는 또 그렇게 연주 있고. 아, 여기 저 현관에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포스터까지 붙여놓으셨네. 야, 여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야, 좋은 시간 보내셨다니까.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당첨자를 쫙 발표합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5692번이에요. 정답 1번 물이고요. 받고 싶은 선물은 수제 왕만두고요. 왜 받고 싶냐면요. 살아가는 우리 아내와 딸이 만두를 엄청 좋아합니다. 만약에 왕만두 받게 된다면 제 아내하고 딸이 같이 집에서 소고기 왕만두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부디 뽑아주세요. 우리 아내랑 딸과 같이 집에서 소고기 왕만두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대접하고 싶으시다는 건지는 안 쓰셨는데. 좋습니다. 예. 5692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5933번님 또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물이고요. 조기 축구하는 19시에 갑장되는 사람이요. 마누라하고 같이 가서 먹게 당진 기지식 걸로 좀 줘요. 여기 충남 아산인데요. 40분 가면 돼요. 예. 조기 축구하시는 경자생이시네. 쥐띠시고 저거 갑장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분한테 5933님한테 일단 당진의 기지식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 파닭 한 마리 식사권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5933번님이 조기 축구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마침 돈가스 PD가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아, 내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2차 멕시코전 열리는데, 내일 경기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지띠요?
1: 예.
0: 매달이요, 매달.
1: 3월입니다.
0: 아이고, 저는 10월인데, 저보다 형이네.
1: 아, 제가 위네요?
0: 뭘, 위가 위야. 같은 60년 똑같죠, 뭐.
1: 예, 예, 예.
0: 아이고, 근데 아주 목소리도 쾌활하시고, 정말 조기 축구 하시는 분 같아요. 아주 그냥 에너지가 넘치죠. 어디서, 어느 동네에 예. 조기 축구예요?
1: 충남 아산의 그 청룡 설화 축구회라고.
0: 청룡.
1: 청룡 설화.
0: 설화는 뭐예요? 청룡은 파란색
1: 설화,
0: 눈이고.
1: 설화. 아, 눈설자, 꽃화자, 설화.
0: 예.
1: 아, 이제 청룡하고 설화하고 별도 팀이었는데 예. 올해 통합을 했어요.
0: 아, 그 기사가 안 나가지고 몰랐잖아요, 제가.
1: 아,
0: 그 기사 안 났어요? 네.
1: 아, 저희 취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0: 아, 이제 설화가 뭔 뜻이라고요?
1: 눈설자, 꽃화자.
0: 아, 눈, 눈꽃.
1: 예, 예.
0: 아,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냥, 파란 용.
1: 설화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0: 아, 동네에.
1: 네네.
0: 아유, 이름 멋있네요. 눈꽃, 예. 눈꽃 팀이다. 예. 그러면, 매일 나가세요? 조기 축구?
1: 아, 저희는 이제 일요일만 해요.
0: 네, 일요일만. 네.
1: 네네.
0: 우리 저, 갑장님은 어느 포지션이에요?
1: 아, 저는 이제, 주로 심판이고요.
0: 여보세요?
1: 아니, 그리고 한 30분은 뛰어요.
0: 30분 뛰어요?
1: 예, 30분은 게임하고.
0: 아니, 왜 선수가 하다가 또 저 심판도 보고 그래요?
1: 아, 연식이 됐으니까 이제 운동은 하고 싶고.
0: 근데 66이신데, 야, 30분을 그 정규 구장에서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까?
1: 아, 이제 입으로 주로 하죠.
0: 그렇지. 아유, 저보고 운동장 나가서 뛰라 그러면 이쪽 골대에서 저쪽 골대까지 갔다 그러면 하프타임, 하프라인에서 주저앉을 것 같은데. 아, 대단하십니다.
1: 산책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0: 그, 어디, 입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예? 네?
1: 아, 이제 저한테 공 안 주면 달라고 소리 질러.
0: 그러니까 한번 질러보셔.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1: 야, 여기 봐, 여기! 너 뭐 땅바닥만 보고 차냐? 뭐 이러고.
0: 그럼 공이 와요?
1: 그러면
0: 그 공이 왔어. 그럼 안 뺏겨요?
1: 아, 이거 뺏길 정도는 아니죠. 이제 달려들기 전에 미리 패스를 하니까.
0: 아, 그럼 황인범이 마냥 왼쪽으로 살짝 네. 접어가지고 오른손 그 발끝으로 오른발 토슛인가?
1: 예, 네? 예, 톡킥.
0: 톡킥 그것도 해요?
1: 예.
0: 황인범처럼 돼요?
1: 아, 황인범 나이 때는 저도 했죠.
0: 여보세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예 좋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내일 저 멕시코 2차전 어떻게 봐요?
1: 1대0으로 저희가 이기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지 않을까.
0: 이게 막연한 그 그냥 전제 마시고 예, 어떻게 해서
1: 아,
0: 1대0?
1: 아니라
0: 뭐 예를 들어서 왜 1대0?
1: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다고 제가 알거든요.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네. 너무 1대0 낙관적으로 네. 보시는 거 아닐까 싶어서.
1: 아니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수비 강화를 하면서 뭐 막강막하로 이번에는 이제 전력이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한골 후반에 넣어가지고 1대0 이기는 거죠.
0: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1: 예, 그러면 되죠, 뭐.
0: 알았어요. 알겠고.
1: 누가 넣을 거다.
0: 네, 그럼 누가 넣어, 누가?
1: 손흥민이가 넣을
0: 손흥민이. 저희 하여튼 1차전에 우리 체코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축구팬이라.
1: 예, 예.
0: 누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1: 황인범이죠.
0: 아, 황인범 선수.
1: 예, 황인범.
0: 저도 사실은, 예, 황인범 이제 미드필더 아니에요.
1: 예, 예.
0: 왜 체력도 그, 이렇게, 체격이 뭐 큰 선수 같지는 않던데, 그래도 그냥 이 왕복 달리기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활동량도 보여주고, 아, 황인범 저도 옛날부터 눈여겨봤었는데 큰 활약을 했어요. 그죠?
1: 예, 황인범이 이제 개인기도 되고 또 네. 체력도 되고 스피드도 되고 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난번 게임에.
0: 근데 어떤 분은 손흥민 선수한테 큰 기대를 걸었는데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좀 나이 먹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나이가 축구 선수로는 고령층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0: 네.
1: 또 상대편에서
0: 집중 마크.
1: 마크를 하니까
0: 네.
1: 좀 골 넣기는 어렵지 않았나.
0: 네. 네.
1: 한 것도 있지만.
0: 네. 내일 하여튼 뭐 손흥민 선수 선발 나오겠죠? 베스트 11에 당연히.
1: 아, 그럼 나와야죠.
0: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선수 이강인도 있고 그 우리 두 번째 역전골 넣었던 저 누구예요? 오영규. 네. 와, 어때요, 오영규?
1: 아, 오영규 저랑 같은 동시거든요.
0: 아, 그렇다 치고.
1: 악발이잖아요, 악발이.
0: 아,
1: 제가 그 기사에서 봤는데 그 뭐 부친이 추어탕 집을 한다고.
0: 맞아.
1: 예.
0: 그래가지고 저 멕시코에 그 엄마 아버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1: 예, 예.
0: 보양식 해준다고.
1: 받고 이제 응원하러 간다고 갔는데
0: 네.
1: 그 황인범 선수가 인터뷰할 때 뭐 추어탕을 뭐 만 그릇을 먹었을 것 같다고 해서 그게 뭐 체력을 저 뭐냐 키우는 데 도움이 됐다.
0: 아, 추어탕 좋죠. 보양식이잖아요, 추어탕.
1: 예, 예.
0: 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1: 아이고, 오늘 영광입니다.
0: 우리. 아이고, 저도 영광이고요.
1: 예. 예.
0: 하여튼 저 내일 좋은 결과 있기를 모든 국민으로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네.
1: 네.
0: 저기 하여튼 기지시 치킨 파닭 한 마리 네. 보낼 때 이거 가셔서 먹어야 돼요.
1: 아 여기 가까우니까요.
0: 아 그럼 내일 저 축구를 그 집 가서 보시든지 예? 파닭 한 마리 드시면서. 예.
1: 오전에 열을지를 모르겠습니다.
0: 예, 예. 아, 그거요? 그거는 네. 직접 전화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알려드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예, 끝으로 저 신청곡 있으세요. 신청곡.
1: 신청곡.
0: 노래.
1: 좀, 아, 그, 제 나이에 맞게 옛날 노래.
0: 조용필?
1: 아니요, 아니요. 작년에 석양.
0: 석양?
1: 예.
0: 시냇물 흘러.
1: 아, 그거는 아니고요.
0: 그 뭐지? 석양 어떻게 하는 거죠?
1: 가야 할 사람이기에 이렇게 가는
0: 아, 가야 할 사람이기에 좋습니다. 자, 내일 또 멋진 우리 선수들 실력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장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작년 석양.

네. 자, 청취자님 신청곡으로 장현의 석양이라는 노래를 들었는데, 노래가 엄청 기네요. 제가 아까 장현 그러시길래 시냇 물러서 가면 이제 나는 너를이라는 노래인데, 근데 이분 청취자님이 좀 저하고 갑자기 60년생인데 좀 조숙하셨나 봐. 예? 이 노래는 저희 60년생들은 초등학교 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때쯤 히트했던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72년, 73년에. 보통 뭐 그 시대를 풍미했던 노래 어떤 때가 어떤 곡이 기억나냐면은 보통 뭐 한 20대 전후 그때쯤 됐던 노래 아닐까 싶어요. 예. 저는 조용필이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장현, 석양이라는 노래를. 그러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좀 조숙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노래 잘 들었고요. 덕분에 이어서 나눔 선물 후기입니다. 7359번님이 김만희 떡볶이집을 다녀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제 당첨된 김만희 떡볶이집에 다녀왔어요. 김만희 사장님이 직접 서빙도 해주고 친절했습니다. 점심으로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이고, 상다리 부러지겠네. 3, 4인분 식사권인데, 떡볶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순대. 그 다음에, 충무김밥인가 봐. 거기다가, 어묵도 한 그릇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순대하고, 간 이런 거 썰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야, 이거 뭐 남는 거 있겠어요? 이거 다 손님들한테 퍼줘가지고. 이거 고맙습니다, 김만희 사장님. 네. 자, 5000번님도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셨네요. 이분은 어떻게 써서 보냈느냐? 왔어요, 진짜 왔어요. 만두가 왔어요. 커다란 봉지로 두 봉지 나왔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두 전골 해 먹을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가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고기 만두고 하나는 김치만두 그럴 거예요. 네. 아주 삶든지 뭐 끓이시든지 하면은, 만두가 아주 튼실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당첨자입니다. 오늘의 나눔 선물 당첨자 8696번입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분당 양곱창을 먹고 싶어요. 왜냐? 고생하는 집사람과 함께 먹겠습니다. 네, 두 분 잘 다녀오십시오.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에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릴게요. 2710번님 당첨됐어요. 1번 물이 정답이고요. 어제 우리 댕댕이, 강아지죠, 멍멍이. 댕댕이 탈장 수술하고 집에서 요양 중인데 어느 정도 회복돼서 물과 음식을 조금씩 먹고 있는데 수술이 잘 돼서 다행입니다. 제가 당첨된다면 집사람과 먹게 고기 모듬 세트 좀 받고 싶습니다. 2710번님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남양주시 하는 마을 하는 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내드릴게요. 잘 다녀오십시오. 1627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 물입니다. 그런데 그 보기에서 떡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빵 터졌어요. 하하하. 떡볶이 좀 받고 싶습니다. 다시 오신 김만희 사장님한테 감사하고요. 떡볶이 장사하다 너무 안 돼서 접고 배달 일만 하고 있는데 김만희 떡볶이 너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1627님, 예, 뭐 꼭 가서 김만희 사장한테 고생했던 얘기 한번 들으시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김만희 사장도 보니까 떡볶이 가게 만들었다가 뭐 망했다가 다시 하고 이것도 하다 저것도 하다 뭐 그랬다고 그러던데 지난번에 여기 스튜디오 나와서 얘기하던데요. 1627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집에 삼산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쭉 떠가겠습니다. 장은숙입니다. 당신의 첫사랑.

노래 잘 들었고요. 1885 청취자님이 저한테 질문을 문자로 보냈네. 인생 뭐 있니? 전세하니 월세? 최강일구 씨. 근데 피아노 독주회는 언제 하시는 거요? 데뷔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독주회를 그 아무나 합니까? 예? 하유라는 거 최성수 씨 노래 그 반주해가지고 그 쉬운 코드 잡고 하는 것들 덜덜 떨려가지고 녹화하는데도 저 하루 종일 걸렸는데요. 아유 무슨 독주회 그런 건 없고요. 유튜브에나 가끔 저 올려놓을 생각인데 근데 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 제가 다니는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19, 20, 21, 22, 23, 24, 25, 26, 8년. 네. 만 7년하고 지금 반년을 다녔는데 이 학원을 여기 위드피아노 학원이라고 체인점인데 이 문을 닫아요. 이달 말에. 아 정말 제가 왜 전에 다니던 피아노 학원 1층에 PC방 있는데 폐업했다. 그런 안내문을 봤다. 폐업을 했어요. 정말로 없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1층에 있었는데 3층에 이 피아노 학원 있는데 이달 말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아, 큰일 났습니다. 예, 일단 뭐 이 잘 됐으면 하는데 수강생 입장으로서 그게 좀 안타깝고 두 번째는 야 어디 가서 피아노를 또 배워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뭐 혼자서는 배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1885님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 최일구 TV라고 있어요. 거기 뭐 대도 않게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로 대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주에는 아무나 못하는 거죠. 뭐. 예. 자 이번에는 4985번님 요즘 쉬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니까 재미있다. 아, 텔레비전, 아, 오늘 텔레비전 또 나오셨네. 일곱버가 손 흔들면 저도 모르게 같이 손 흔들면서 웃고 있어요. 언제까지 쉬면서 들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 제 여동생 뻘 되시나 봐. 손 흔들죠, 그죠? 아마 텔레비 중에 이런 텔레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어떤 텔레비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시청자하고 같이 일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렇게 좋은 방송인데 왜 지원도 안 해주고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게. 아이, 정말. 예. 자, 고맙습니다. 하여튼 4985님, 이 허리케인 라디오를 텔레비전 시청하시는 4985님한테 자, 오란다를 빠블로가 보낸대요. 오란다, 몇 번이야, 몇 번? 4번.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십니다. 저보고 오빠라고 그러셨는데 4985님은 어떻게 마일리지 어떻게 되시나 문자로 한번 자꾸만 써주세요. 다른 청취자한테 소개 안 드릴게. 네. 자 이번에는 2395번님이요. 당첨되셨어요. 정답은 1번 물입니다. 일산 마두역에 선크림을 받고 싶어요. 엊그제 지난 만울님 생일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예. 2395님께 일산 마두어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예, 아내분한테 좋은 선물 해주시기 바랍니다. 8866번님 맞벌이 자영업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항아리 김치가 필요해요. 8866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의 신우이 청취자죠. 간만에 문자를 보내셨네. 일구 아저씨, 제가 다녔던 해금 학원도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아, 이 신우이 청취자님 또 요새 해금 배우셔? 아, 하여튼 바쁘셔 이분 하여튼. 네. 아니 어딘데 거기도 닫았어요. 아, 참. 왜 다 이렇게 문을 닫나. 아, 참.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 시합입니다. 신청곡 듣고 싶은 노래 미리 7080 노래 보내주시고요. 2부 끝곡은 7200번 신청곡입니다. 이현실 목노주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목노주점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지역도 확대됐습니다. 서울은 동남권과 서남권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경기도는 하남, 여주, 광주, 포천, 고양, 남양주, 고산, 안성에 인천은 강화군에 또 경북은 경산과 예천, 대구는 군위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한낮에는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는 방면 여의도 통과하는 내내 밀립니다. 한강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도 났고요. 반대 방면도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정체 구간이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한강철교 조금 지나 4차로에 고장차 아직 치워지지 않았고요.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서행하는데 망원초록길 지하차도 부근 1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이치현입니다. 추억의 방.

10월입니다. 낮 기온이 어느새 30도를 훌쩍 넘었고요. 햇볕은 따갑고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고 길 걷다 보면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날씨네요. 그래도 여름에는 여름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다, 그리고 좋은 음악.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늘 긴팔 감성으로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에어컨보다 입담이 더 시원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폭염주의보 37년생 소띠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에어컨을 좀 킨 겁니까, 지금?
1: 큰 겁니다, 지금, 선생님.
0: 아이고.
1: 아, 여기까지 오는데 땀 많이 흘리셨겠어요.
0: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땀이 자꾸 막 흐르는 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만은 바다로 함께 떠나야 합니다.
1: 선생님, 댁에 에어컨은 있으세요?
0: 에어컨 같은 소리하고 지금 전기가 일단 끊어진 지가 벌써 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냉장고보다 통장이 더 썰렁한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1: 아이, 선생님. 통장은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인가 봐요.
0: 한겨울. 너 빙하기라고 혹시 들어봤냐? 빙하기.
1: 응? 아이고. 자, 선생님 첫 곡 뭐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아주 시원시원한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저희만 갈 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바다로 훌쩍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은 1963년 발표된 그 비치 보이스의 최고의 여름 명곡입니다.
1: 아, 저 노래 되시려고.
0: 아시죠?
1: 서핑 USA.
0: 그렇죠.
1: 그거 말고도 참신한 곡 좀 없으세요?
0: 그 미국 지금 선생님. 준비를 이거 해왔으니까.
1: 아, 선생님, 이거 맨날 듣는 건데, 여름 되면. 뭐, 딴 곡 좀 아실 거 아니에요.
0: 그냥 들어, 임마. 미국 서부 해변 문화와.
1: 아니, 작년에도 하더니 또 들어요, 그거를.
0: 또 들어, 임마. 젊음, 자유. 그런 낭만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기타 소리만 또 뭐 우리 최혜구 씨가 자꾸 듣는다 그러는데 또 듣기만 해도 그 파도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노래. 에어컨보다 어쩌면 그 여름을 더 먼저 식혀주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뭐라고요 제목이?
1: Surfing USA.
0: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0: 미래도 감고 싶은데요.
1: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일제강점기 때 명 많이 감으셨죠?
2: 명은 주로 먹었습니다. 감는 겁니까 그게?
1: 선생님 매기시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 근데 선생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젊어지고 계시거든요.
2: 자꾸 그 우리 최혜부 씨가 저를 자꾸 이렇게 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목소리의 톤이 자꾸 올라가니까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8325님께서 황당 이종황 선생님 백반기행의 허영만 선생님이 47년이신데 낙상하셔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계신다던데 황당 선생님은 37년생이신데 선생님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2: 아이고 참, 참 저도 그렇게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그 허영만 씨가 아직 80도 안 됐는데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아이고 참 낙상이 이런 게 참 위험합니다.
1: 아 위험합니다 선생님.
2: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서 있지를 않고 기어다닙니다.
1: 아 이거 잘하시는 거네.
2: 주로 뭐 앉아 있거나 네. 기어다니거나
1: 낮은 법으로 다니시.
2: 저는 넘어지면은 좀 큰일이 납니다. 이 나이에 부러지고 그러면은 뼈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네.
1: 그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도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2: 너도 오늘 기어다니게 해줄 거야? 어.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출첵 문자들을 주시고 계신데, 예. 좀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종황이가 참 재밌다라고 좀 출첵을 주셔야지 우리 최국군이 저를 좀 무시하지 않고 그럽니다.
1: 선생님, 저 틀린 사이로 출첵이라고 발음하신 것 같은데, 주책이라고 들리거든요?
2: 출첵. 예. 샵. 연구 오 하나로 사연과 응원의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하셨나요?
2: 자, 아까는 뭐 좀 신나게 바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블루스 감성의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1: 아, 어디 바다예요, 여기는?
2: 조금 기다려보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986년 발표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리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바로 제목이 On the Beach라는 곡인데 요거는 어떤 뜨거운 해변이 아니라
1: On the Beach. 예. 해수욕장에서
2: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예.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 지난 사랑과 돌아온 삶을 자꾸 좀 되새겨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1: 바닷가에서 그걸 되새겨본다 이거죠?
2: 그럼 아까 그게 뭐 동해였으면 좀 잔잔한 서해나 남해 쪽 아니겠습니까?
1: 그래요?
2: 갑니다.
1: 자, 좋습니다.

0: 아유, 선생님 정말 감미로운 팝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선생님의 선곡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파블로 비제는요 이런 노래 못 들어요.
1: 저 친구는 뭐 아는 게 사실 뭐 가요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제가 다 준비를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왜 웃기니? 응? 왜 웃어?
0: 안 말해. 아이들 선생님. 그 지금 들은 크리스리의 On the Beach.
1: 그렇죠. 예.
0: 아 이거 저 지금 뭐 카리비안 해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파라솔 하나 펴놓고 그죠? 예? 모히또 한잔하면서 듣기 아주 좋은 음악일 것 같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1: 모히또?
0: 예.
1: 너 또 왜 그러지 자꾸? 응?
0: 선생님 카리브 해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1: 뭐 근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상상은 늘상 많이 해봅니다.
0: 네. 어떤 상상을 하세요?
1: 그 선셋, 그 노을이 진, 그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야자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비키니를 입고.
0: 저 일제 강점기 때도 비키니가 있었어요?
1: 아니 상상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좀 출제 문자 좀 응원의 문자 좀 부탁을 드렸더니
0: 네.
1: 세상에 이렇게
0: 아,
1: 많은
0: 문자 많이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6462님은 황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리스 리의 On the Beach 예전에 제가 엄청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6462님 다행입니다. 또 마침 또 곡이 나가가지고
0: 네 그렇습니다. 황당 선생님 말고는 이런 곡을 선곡을 못하죠. 예.
1: 그렇습니다.
0: 2885님 정말 재밌어요. 모두 재밌다고 박수 칠 거예요. 예.
1: 네. 2885님 진심으로 그 출첵 응원 문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그 다음 거 안 해요? 축협 뭐 이런 거?
1: 네? 기다려봐 순서가 있어 뭐.
0: 3103님은 이종황 선생님 더운데 화이팅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3240님은 감사합니다. 이종황님 개그 코드가 제 취향이에요. 너무 웃겨요. 크크.
1: 아, 그러면 그렇게 웃기실 때 그 웃지만 마시고 그 기분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날도 더워서 좀 시원한 계좌 하나 팠습니다. 수협이라고 수협 계좌 하나 팠는데.

0: 시원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좌가 010-21-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0: 진짜 중요한 것은 뭐 곡도 곡이지만 허리 디스크션은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선생님 시작할까요?
0: 자, 일단 문자 2841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동네에서 그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그 뭐 몇백 벌었다, 몇천 벌었다, 뭐 코인으로 뭐 돈을 벌었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립니다. 괜히 나만 그 뒤쳐주는 것 같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포모. 최근 그 아시죠? 포모.
1: 뭐죠? 모포에 그 거꾸로 된 말이더라고요. 포모가.
0: 포모 증후군 해가지고 네. 왠지 그 나만 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안하고 고립된 그런 마음을 포모 증후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1: 선생님 그런 기분이세요 지금?
0: 저는 뭐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좀 남들이 다 잘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좀 빠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1: 그래. 요즘 자영업자분들 공감하실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사연인데 어떤 또 아주 뛰어난 선곡을 해오셨어요?
0: 그러니까 사실 남이 돈 버는 소리에 뭐 그런 소리에 내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장사 잘하고 오늘 손님 한 분 한 분 더 웃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1: 예.
0: 그래도 뭐 일단 스트레스는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미국판 해뜰 날.
1: 미국에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는 거 있어요?
0: 그런 아주 신나는 응원가입니다.
1: 쨍하고 해뜰 날 영어가 있어요?
0: 그 멜로디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1: 그래요?
0: 예. 1981년 발표된 그 제이 가일스 밴드의
1: 그 노래
0: 최고의 히트곡
1: 센터폴드
0: 그쳤어 그쵸
1: 이거 작년에도 들은 거예요
0: 응?
1: 작년에도 들었어요
0: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어? 또 들어 임마 그냥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 선생님 포모 이거 영어로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0: 몰라 임마

0: 샤프하고
1: 이 노래가 그러니까 송대관 선생의 그 쨍하고 햇띠를 날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2: 뭐 그거는 곡 쓰신 분들이 뭐 마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1: 그 AI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
2: 그럼 네가 물어보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목소리 바뀌게
1: 지금 말입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청취자분들이 아주 관심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요.
2: 예.
1: 2583님께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2: 예예.
1: 이종환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분은 동생이세요?
2: 아, 이거 지금 리얼로 지금?
1: 예예예, 예, 그럼요.
2: 아, 그
1: 아, 나 리얼이죠, 문자가 그러면.
2: 그 별세한 그분은 그 밤에 디스크쇼 그리고 TBS에서 마이웨이를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1: 네, 예, 옛날에
2: 그분은,
1: 하시죠. 예,
2: 그분은 이종환님이시고 저는 뭐 외람되기입니다만 뭐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저는 그 이종황입니다. 황. 황당할 때 황.
1: 황당무경황.
2: 황당을 황할 때 이종황입니다. 네. 좀 황당하시지 않습니까?
1: 어이, 선생님 요즘 요새 틀리 바람 새는 게 많이 사라지셨어요. 또 좋은 걸로 바꾸셨나 봐요.
2: 다시 뭐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고요 7316님께서는 이종황 선생님 허리케인 중에 제일 재미있는 코너예요. 100세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100세까지 해달래요.
2: 잠깐만, 제가 지금 1937년생인데
1: 네.
2: 몇 년 안 남기는 안 남았는데
1: 한 10년만 남으면 딱 100생이시면 되겠네.
2: 아무튼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아이고 고맙습니다. 3726님께서도 칭찬 문자. 역시 구력에서 나오는 선곡 존경스럽습니다.
2: 아유, 존경스러우시면은 오늘 그 새로 판 계좌 수협으로 좀 작은 정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근데 요즘 예금 계좌 만드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만드세요, 선생님은?
2: 너도 한 20년째 파봐, 계속. 돌려가기가
1: 자,
2: 된다.
1: 그러면 다음 또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2: 자, 다음 사연은 우리 6318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남자 동창. 뭐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 그 참, 그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제가 괜히 이렇게 자꾸 설레고 그러는 게 혹시 이상한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1: 선생님, 이거 사람이에요? 이건 뭐 37년생 인생 선배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네? 사랑입니까?
2: 이야, 이게 사랑인지.
1: 초등학교 동창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뭐가 끌린다. 선생님, 이거 사랑입니까? 뭐 우정입니까?
2: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지 추억인지 우정인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아직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 가슴이 한 번쯤 최소한 한 번쯤은 다시 뛸 수 있다. 그것도 축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예? 37년생 형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죠.
2: 모른다고, 임마!
1: 어? 아니,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모르십니까?
2: 왜냐면 그 사실 사랑이나 우정과 사랑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 예.
2: 그 참, 그 사이, 그 남점,
1: 그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건가요?
2: 아니요, 그 피노키오가 불렀어요.
1: 피노키오가 불렀나?
2: 뭐 바쁜데 뭐 아무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그 사랑하고 그 우정 사이가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아주 애매한 사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돼봐. 그래도 사랑은 모르는 거야.
1: 아, 그렇습니까?
2: 그렇습니다.
1: 그래서 님도 이제 90살 다 돼가시는데 요즘 사랑에 빠지셨나요?
2: 대부분 다 돌아가실 나이라서 만나기가 좀 저는 좀 디피컬트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저는
1: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은 아직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2: 확인된 것만 한 두세 명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곡을 선곡을 해줄 거예요, 이 사연에?
2: 1977년 발표된 데뷔분의 대표곡.
1: 저거 하려고 그랬는구나. 응? 저 대비분이면 You light of my life?
2: 너 오늘 뭐 대사가 어디 유출됐니?
1: 아니 이거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한 거지. 맨날 똑같은 것만 선곡을 해 그래.
2: 또 들어 임마이야. 어. 저는 그냥 하루하루
1: 아니 맨날 똑같아 그래.
2: 그 가사는 아십니까?
1: 아니 팝송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그래?
2: 1년에 한 번, 1년 전이면 내가 올해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뷔분에 당신은 나의 인생에 아주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담은 명곡이

0: 네, 데뷔분의 You Light My Life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저 You Light Up My Life잖아요. 이 Light Up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1: 난 내 인생에 당신은 나에게 빛이 되었다, 등불이 되었다. 뭐든.
0: 아, 그러니까 Light Up이 뭔 말이냐고.
1: 예? 네? 지금 진지하게 묻는 겁니까?
0: 예.
1: 라이트 업, 빛이 되었다.
0: 뭐가 빛이 되었어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을 켰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1: 그건 뭔지 좀 번역하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0: 아, 그렇습니까?
1: 바블로, 얘 좀 어떻게 해봤죠, 뭐.
0: 자, 신우이님께서, 아, 아까도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예. 신우이, 허리케인 신우이 청취자 문자 보냈네요. 아, 신청곡을 보냈어요, 선생님?
1: 예, 예.
0: 뭐라고 읽어요? 저거 영어?
1: KT 페리.
0: 파티예요?
1: KT 페리입니다. KT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를 주시면서 그 일부 아저씨가 그 구박받는 중앙 어르신께 들려드릴 노래라면서 KT 페리의 곡을 주셨는데
0: 이제 아, 이거 선생님한테 헌정하는 곡이래요.
1: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아, 제가 어떻게 이 노래를 카티인지 KT 페리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네? 자, 뭐 어떤 노래입니까? 캘리포니아의 그, 소녀들?
1: 그렇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을 배경으로 네. 그 조금 그 야시시하게 그 핫팬츠도 있고 비키니도 있고 그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0: 뭐 맞아요?
1: 들어보시면 이제 가사들이 살짝 나오고
0: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데 가보셨어요?
1: 지금 집 앞에 그 무슨 내 천도 못 가봤는데
0: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틀어드리는 걸 하고요. 이어서 4636님의 신청곡입니다. 6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8일입니다. 문득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아, 4636님께서 오늘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또 보내셨군요.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하여튼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신발 한 켤레다. 예. 신발 신고 오셨어요, 선생님?
1: 네, 뭐, 밑바닥이
0: 아, 선생님, 어떻게 신발 안 신고 오지 스트랩바를 신고 오셨어요?
1: 아니 뭐 재활용품에 남아있어서 좀 주워왔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여름에는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여름에 쓰레빠지요. 그러시면서 4636님께서 아바의 그 워털루 아 이거를 신청하셨네요. 네.
1: 워털루가 그 지명 아닙니까? 네.
0: 지명이죠. 워털루가 거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지명인지 아시죠?
1: 지금 뭐 지식자랑 시간입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워털루가 지명인데 네.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얽혀 있는 거예요?
1: 그 나폴레옹이 그 벨기에의 네. 그 워털루 전쟁에서
0: 네. 이긴 거에 진 거예요.
1: 그냥 듣자 임마.
0: 아,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워털루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Let's
1: take a chance. 졌잖아.
0: 몇 년도야?
1: 제발 듣자.
0: 1812년.
1: 그만해 이

0: 케이티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 아바의 워털루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9788님께서 긴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한테.
1: 예.
0: 황당 이종황 선생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최일구 선생과 티키타카도 재미있고요. 순간의 애드립도 감칠맛이 납니다. 황당 선생의 강력한 라이벌 임국희 선생도 타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혹시 조우하셨는지요? 이종황 선생님은 여기 계신데요. 네. 어찌 세월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TBS도 하루빨리 정상화 기대합니다. 신청곡 있어요. 네킹콜의 투영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불호동에서 정석환. 아니 이종황 선생님, 그 임국희 선생님도 추억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 이종황 아닙니까? 예. 우리 전에 이제 별세하신 우리 이종환 선생님하고 우리 임국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이종환 선생님하고.
1: 그렇죠. 네. 예. 두 분이서 이종환 씨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0: 네.
1: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DJ를 하시고.
0: 그때 이종황 지금 선생님은 뭐 했어요?
1: 저는 그때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리지널 하면서 그냥 동네방네 이렇게
0: 앵고를 해요?
1: 동네방네에서.
0: 가리 뭐요?
1: 그럼 뭐 깊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0: 예. 가리가 어떻게 됐다고?
1: 가리지널.
0: 그게 뭐예요?
1: 오리지널 옆에 가리지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참, 임국희 선생이 심야 여성 DJ 시초죠.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2주 전에 타계를 했네요. 향년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정석한 청취자 신청곡 네킹콜 투영 듣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 막을 내려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 가슴속에 네. 품고 있는 예, 유망곡, 회심의 유망곡 소개해 주시고.
1: 자, 넉넉하지 않아도 있는 만큼 베풀고 살자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가수 최신영의 있는 거 주는 거야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이 명곡이군요. 이거 가슴속에 품고 계셨군요.
1: 그렇습니다.
0: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 이거 워터로 듣다가 이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도 좀 베풀고 하십시오. 있는 거 주는 거야.
1: 뭐가 있어야 좀 주지. 나도 좀 뭐 좀 막 주고 싶다, 야.
0: 네, 네. 희망을 가지시고요. 네. 이따 잘 가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1: 뭐 줄 거 없니?
0: 여기 파블로한테 좀 달라고.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서울을 포함한 경기, 인천, 경북, 대구 지역의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이런 날은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수시로 물을 마셔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폭염 속에 고속도로에도 고장차가 속출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정체 구간이 길어졌고 순산터널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안성포천간고속도로 포천방향도 강동고덕나들목 부근 고장차가 있어서 갓길 쪽으로 옮겼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장수 부근과 중동 부근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시작된 오늘 하루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나요?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 성공한 인생의 여부는 아침에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오후 4시라는 단서를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사실 아침에 차 한 잔이 결심이라면 오후 4시에 차 한 잔은 나를 돌보는 어떻게 보면 보상에 가깝거든요. 정신없이 달려온 오늘의 중간 지점에서 내 분위기와 컨디션을 다시 한번 다독여주는 힘. 그 짧은 여유가 남은 저녁의 풍경을 좌지우지 하곤 하겠죠. 사실 인생의 거창한 성공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시간 내 앞에 차 한 잔 놓을 자리가 있다면 하루의 절반은 이미 충분히 근사하게 성공한 거 아닐까요? 자, 흐트러진 집중력 다 잡으시고요. 내 컨디션과 공기의 흐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지친 오후를 깨우는 쉼표 지금부터 같이 만들 거니까요. 첫 곡 나가는 동안 다들 차 한 잔 아니면 커피 한 잔 들고 오세요.

이거 마지막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네요.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현재 4시 5분 32초 막 지나고 있고요. 오늘 첫 곡은 10cm의 니가 참 좋아. 짝짝짝. 네. 아, 이제 요즘에 이 니가 참 좋아 노래 들으면 뭐 주얼리 버전이든 10cm 버전이든 자동으로 그냥 박수가 나옵니다. 니가 참 좋아. 짝짝짝. 윤세호님께서 선곡도 참 좋아, 짝짝짝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요런 칭찬, 우리 피디님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밖에서 껄껄껄 하고 웃고 있어요. 노래 나가는 동안, 커피든 차든 좀 하나씩 들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차 한 잔씩들 가지고 오셨나요? 앞서 오프닝에서 이 차 한 잔 놓을 자리가 있으면 성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준비하시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혹시 찻잔을 놓을 자리를 만든다고 그 책상 위에 지저분한 서류들 막 옆으로 대충 밀어넣고 막 이렇게 간신히 올려놓으신 건 아닐까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네. 제가 책상을 굉장히 더럽게 씁니다. 이거는 천재의 책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보통 천재들이 막 악필 혹은 막 주변이 엄청 더럽게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거에 집중하다 보면 그거에 막 몰입하느라고 옆에 신경 잘 못 쓰고. 근데 좀 핑계 같기는 해요. 네, 보통 이제 성공이라고 하면 모든 게 좀 완벽하게 정돈이 된 이런 거실 같은 데에서 우아하게 이렇게 찻잔 들어가지고 차를 호로록 이렇게 마시는 거 이런 풍경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 그 안

역할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금 오후 4시 8분 3초 막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도 좀 여유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란 게뭐차한잔 진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물질적인 여유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시간을 좀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 네, 잠시 일도 미뤄두고 나만을 위해서 좀 5분의 시간을 낼수 있는, 짬을 낼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값지다. 말씀드려보면서. 인생의 운전대를 스스로 잡고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시간, 서울 마이 소울 들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어디에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 이용료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는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어요. 샵 0951 쭉 나가고 있죠.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TV로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면, 너튜브 창에다가 TBS 시민의 방송이라고 적어주시면 뭐 실시간 라이브 4시에 발견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창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듣는 분들이 어떤 얘기 하나 하면서 같이 만나실 수 있는데 세호님 나와주셨고 대마블림도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라고 해주셨고 아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 김영민님께서도 반가반가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옥수수 패밀리님께서도 오늘도 기대하는 중입니다. 좋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의 소통에 아주 목말라 했기 때문에 배고픈 저를 좀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점심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 점심 없이, 아까 제가 뭐차한 잔, 커피 한잔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웠어요. 이렇게 좀 커피 마실 수 있는 여유. 저랑 같이 한번 한잔 하시겠어요? 네. 커피도 냉수나 혹은 술처럼 마시는. 이래서 사람이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네. 자, 아무튼 함께 해주시고요.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TV로 좀 보고 싶다 하시면 158번 쓰시는 데도 있으실 거고 또 IPTV 서울에서 보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는 것처럼 통신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SK 쓰시는 분들 244번, KT 쓰시는 분들 214번, LG 쓰시는 분들 245번 로또 번호 아니고요. 네, 저희 TBS 채널 번호니까 TV로도 함께 해주시고 근데 보이는 라디오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2부 게스트가 있는데 윤세호님께서 이윤아 팀장님 만나러 왔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2부 함께해 주실 분도 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만 명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오세요. 부족해요. 조금 더 들어오세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시면 저희 선물 푸짐한 거 아시죠? 서울 굿즈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어떤 거 드릴 거냐? 짜자자잔, 짜잔. 후! 네, 굉장히 비닐 포장되어 있는데 예쁜 파우치입니다. 아트 콜라보 파우치인데 이사라 작가가 같이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귀여워, 귀여워. 요런 거, 우리. 그냥 가방에 달아서 쓰셔도 좋지만 아이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귀엽고 예쁩니다. 특히 여자 아이들. 와, 이렇게 아트 콜라보된 파우치 오늘 선물로 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앙증맞게 들어주면 이게 얼마나 또 핫해요. 열어볼까요? 안에 뭐 들었는지? 안에 돈 없어요. 돈안 들었고 공기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공기와 오늘 우리 아까 4시부터 강조했던 여유 들어있고요. 이렇게 이사라 작가 특유의 그림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 여자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꼭 문자 참여 함께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트 콜라보 파우치, 이사라 작가의 파우치 드릴 거니까 오늘 샵 0951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서울 관광의 윤활유 같은 분을 모셨습니다. 이름이 이윤화예요. 그래서 윤활유. 밖에서 어이없어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이 하는 일도 관광의 장벽을 좀 부드럽게 녹이는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장애가 있어도 나이가 많아져.
그리고 유모차를 끌어도 누구나 서울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 예술사

평생 관광팀의 이윤아 팀장님 모시고 장애가 있어도 서울을 만끽하는 법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매주 목요일 4시마다 만날 수 있는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TBS와 서울관광재단이 함께합니다. 서울 곳곳의 여행 소식부터 국내외 관광산업 트렌드까지 이번 주도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한 주간의 관광계 이슈를 쏙쏙 정리해보는 이번 주 관광 뉴스. 서울관광재단이 공식 채널 비지서울 유튜브와 SNS를 통해 손흥민 등 LAFC 스타 선수들이 출연한 서울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단의 스타 선수들의 인터뷰 형식을 차용해 서울을 표현한 서울 브랜드 필름부터 선수들의 편의점 먹방 콘텐츠까지 이번 캠페인은 전 세계 스포츠 팬덤과 K컬처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의 매력이 잘 드러나도록 기획됐습니다. 영상 공개와 동시에 LAFC 홈경기 VIP 티켓, 항공 크레딧, 손흥민 친필 사인 유니폼 등 특별한 경품을 챙길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도 추진 중인데요. 세부 내용은 비지서울 유튜브와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인력풀을 1,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서울관광플라자에서 100여 명의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단순 언어 통역을 넘어 국가별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전문 CX 매니저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서울시는 의료관광시장이 질적 성숙기로 진입한 만큼 외국인 환자들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심리적 안정감과 압도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인적 인프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며 서울 명동 상권의 국내외 주요 유통, 패션, 뷰티 기업들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 지역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명동은 한국 대표 관광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방문 외국인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3.4%가 명동을 방문했다고 답했는데요. 서울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021년 4분기 50.1%에서 올해 1분기 5%까지 떨어져 4년 3개월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명동의 글로벌 대표 매장이나 체험형 매장을 내는 기업들의 경쟁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제가 꽂힌 노래입니다. 헤이즈,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0: 서울의 길 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흐릅니다. 여행과 관광 사이에서 만난 사람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하는 시간. 도시의 감성을 찾아가는 인터뷰. 소울풀 서울 인터뷰. 네, 이미 서울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여행은 어디 갈까? 이것보다는 갈 수 있을까가 먼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물론이죠.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관광의 장벽은 낮추고요. 여행의 즐거움은 높이는 상생관광 전문가 31번째 소울풀 게스트 서울관광재단 예술상생관광팀 이윤아 팀장님과 함께 무장의 관광 그리고 모두를 위한 서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윤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다 이제 쭉 마이크가 빨아들여가지고 우리 윤아 팀장님 목소리를 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방처럼 이렇게 앞에 안 대셔도 돼요.
1: 아, 네.
0: 어때요? 이렇게 TBS 스튜디오는 좀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방송 전부터 조금 뭐 떨리기도 하고 설렌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와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죠?
1: 네,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0: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릴 것 같아가지고
1: 네.
0: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여기 담임이라고요.
1: 네,
0: 저희
1: 친구 좀 보여주세요, 친구. 네.
0: 네, 여기 담임입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캐릭터인 거죠?
0: 네, 저희 다누림 센터의 마스코트인 담임이입니다.
1: 너무 귀여워요. 일단 토끼를 형상화한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평소에 말씀 잘하시니까 평소대로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선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늘 출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 일단은 백의의 천사 같은 느낌으로 와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예술 상생 관광팀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관광재단의 올해 키워드는 예술과 그리고 상생인데요.
1: 네.
0: 시민들은 물론 서울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예술은 더 가깝게, 관광은 더 다채롭게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1: 네, 궁금한 얘기들 정말 많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여 방법 안내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또 서울을 만끽하는 방법들을 전해준다 하는 우리 이윤아 팀장님한테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소통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히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세훈님께서는 이윤아 팀장님 이 시간만에 기다렸어요 라고 남겨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TV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6116번님도 남겨주셨고요. 핑크빛 파우치 너무 귀여워요 해주셨는데, 오늘 문자 주시면 저희 추첨을 통해서 예쁜, 특히 여자아이들이 들으면 더 좋은 파우치 선물로 드릴 거니까 오늘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남기면 될까요?
0: 네, 우물정 0951, 샵 0951,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이 드는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TBS 앱으로 소통하는 건 무료입니다. 네, 문자 많이 기다릴게요.
1: 네, 보면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TBS 시민의 방송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244번, 214번, 245번 등 TV 채널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관광의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 앞서서 팀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긴 팀명 중에 저는 상생이라는 단어가 귀에 탁 꽂히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상생 관광, 모두가 좀 함께 잘살수 있도록 하는 무장애 관광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이 뭘까요?
0: 네, 무장애 관광은 말 그대로 여행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는 관광입니다. 영어로는 베리어 프리 관광, 더 넓게는 유니버셜 관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장애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 서비스 전반을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다누림센터에서의 다누림도 다 함께 누린다라는 뜻이고,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서 다누림이어가지고 아까 보여주셨던 캐릭터가 그 이름이
0: 다니미.
1: 다니미.
0: 네.
1: 그 다니미 하니까 지금 너튜브 창에서는 어떤 분들은 다리미 인형이냐, 그 담임 연임 뭐 이런 거할때 담임 인형이냐라고
0: 네.
1: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 제니 YJ님께서는 제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임이 인형을 갖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캐릭터 담임이를 갖고 있는 다누림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무장애 관광 얘기 계속해서 말씀 좀 이어주세요.
0: 네, 우리가 여행을 계획할 때는 보통 어디 갈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보다 앞서서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화장실은 있나?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1: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걱정들을 조금씩 덜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턱을 낮추고 경사로를 만들고 휠체어가 탈수 있는 차량을 준비하고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분들한테는 소리와 설명으로 여행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그렇게 여행 앞에 놓인 작은 장벽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것이 무장애 관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장애가 있는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 네.
0: 유모차를 끄는 아가 부모님, 그리고 무릎이 불편하신 어르신, 잠시 다리를 다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무거운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도

0: 것도 모두 같은 길을 이용하거든요. 누군가에게 편한 길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편한 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장애 관광을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만 좋은 여행이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행.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인 상생과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 상생.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함께 잘 산다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우리 8279번님께서 저는 서울 여행은 아니지만 16일, 17일 장애가 있는 친구하고 동해에 있는 무릉 유천지 여행 다녀와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뭐 16, 17일이면 바로 어제랑 그제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 지금 동해를 정말 잘 즐기고 오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서울을 즐기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도 한번 놀러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투어를 운영하고 있어요. 관광이나 전시는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설명, 소리, 촉각 자료, 공간의 분위기를 함께 활용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입체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그렇구나. 저도 작년에 좀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거를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시각장애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촉각으로 막 뭔가 만져보고 그리고 좀 이렇게 향기도 맡고 어떤 분위기도 느끼고 하니까 그런 공간이 주는 거 어떤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꼈거든요.
0: 네, 맞아요.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그 전문 교육을 받은 현장 영상 해설사님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어떤 건물의 규모라든가 유물의 형태,
1: 네.
0: 주변 환경, 사람들의 움직임, 그다음에 공간이 가진 역사적 의미까지 아주 세밀하게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앞에 뭐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앞의 장면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1: 상상으로 만나는 예술 같은 거네요.
0: 네네.
1: 더 멋질 것 같은데. 그러면 서울의 어디를 방문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영상 해설 투어를 또 즐겨볼 수 있는 거예요?
0: 현재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과 같은 고궁뿐만 아니라
1: 네.
0: 서울공예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1: 오.
0: 다양한 코스로 운영되고 있어요.
1: 네.
0: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공예박물관처럼 실내에서 촉각교구나 해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활용되는, 현장에서 활용되는 몇 가지 촉각교구를 가져왔는데요.
1: 네.
0: 이게 그 경복궁에서 쓰이는 그런 교구예요. 이게
1: 뭐예요? 이거 좀 화면에 잘 보이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경복궁에서 그 어좌입니다. 어좌 입체 모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남산 투어도 있는데, 남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1: 네.
0: 만져볼 수 있고, 등고선이 표시돼 있고, 남산 타워의 모습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져보셔서 느끼실 수 있도록 이런 교구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높이가 이 정도구나. 혹은 이 모양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느껴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자료 같은데요.
0: 네.
1: 어좌도 그렇고, 남산, 그리고 엔솔타워 이렇게 좀 보니까, 이거는 주변에 좀 시각장애가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꼭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0: 네. 이게 그냥 교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영상 해설사님들이 해설을 하시면서 직접 설명하시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재이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단순히 시각장애인분들에게 관광이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설명받는 게 아니라 소리, 촉감, 이야기, 상상력을 통해서 도시를 새롭게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좀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1: 네.
0: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맞습니다. 사실 오늘 출연하신 계기도 네. 좀 더 많은 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께서 더 많이 좀 이 영상 해설 투어도 받으시고 더 좀 복지에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까지도 좀 가

0: 같이 이렇게 서울관광재단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출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런 유용한 정보들은 조금 더 널리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애 종류가 뭐또 워낙 다양하니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8279번님 친구분께서는 뭐 오른쪽이 불편한 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장애가, 이동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1: 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어떻게 이제 이동하지? 목적지까지 어떻게 편하게 가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누림센터에서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서울 다누림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다누림 센터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뭐
1: 네.
0: 좀더 자세하게 설명 좀해 주세요.
1: 네, 제가 차량.
0: 오늘 준비한 게 많아요.
1: 네, 차도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0: 네.
1: 저희 서울 다누림 차량 모형인데요.
0: 네.
1: 저희가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리프트 차량이나 이제 여행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이용자분들께서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0: 우와,
1: 네,
0: 네.
1: 지금 그대로 탑승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나들이 하실 때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요.
0: 네.
1: 실제로 이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0: 어떤 말이에요?
1: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눈치 보지 않고 여행했다.
0: 네.
1: 그래서 이동 과정이 편해지니까 보호자분들도 좀덜 지치시고 당사자분들도 훨씬 적극적으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결국 이제 다누림 차량이나 또 보조기기도 대여해 주시잖아요. 그런 대여 같은 게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가족들의 평화까지도 책임져 줄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다누림 차량에 대해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SNS에서도 나는 이제 이런 리프트 차량을 이용해 보고 나서 너무 좀 편하게 관광을 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다니 이런 것들이 자꾸 뜨는데 좀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누림센터 운영부터 휠체어 리프트 버스 도입까지 서울이 선도적으로 모델을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 반응도 좀 궁금해요.
1: 네.
0: 네.
1: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서울이 다른 지역과 좀 차별점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은 실질적인 여행에 필요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서비스가 정보 안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차량 대여부터 시작해서 보조기기 대여, 그리고 상담, 해설 프로그램 제공하고 홍보 캠페인까지 어떤 종합적으로 연결된 어떤 무장애 관광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0: 좀더 예를 들어보자면요.
1: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은 저희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보조기기도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유모차나 아니면 휠체어나 이런 것까지 다 대여를 해주신다는
1: 네,
0: 거죠? 네.
1: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서 경사로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해변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또 해변용 휠체어도 따로 있거든요. 목욕 의자도 있고요.
0: 네.
1: 이런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있으면 훨씬 여행이 편리해지시는데, 이걸 개인적으로 다 준비하시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0: 버겁죠.
1: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보조기기까지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대여를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분들에게는 현장 해설 투어, 영상 해설 투어를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광 약자들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을 했습니다. 그 영유아, 그러니까 만 6세 미만의 동반 가족과 고령자분은 만 65세 이상 분들한테도 어떤 그런 관광지 정보라든지 경사로 엘리베이터 여부, 화장실 정보 같은 정보들을 제공하고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0: 여행이 누군가한테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좀 선물 같은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혹시 서울을 방문해 주시는, 찾아주시는 외국인분들도 이용이 가능할까요?
1: 네, 물론이죠.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약자분들도 휠체어 대여, 저희 차량 지원, 외국어 관광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질문하셨었는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0: 네.
1: 있다면은

0: 여행을 많이 망설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여행을 생각하시게 되고 꿈꾸게 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장애 관광을 위해서 네.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누구든 소외되지 않는 여행.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러면 이 무장애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시잖아요. 서울이 워낙 관광지가 많은데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 장애 유무를 떠나서 좀 즐길 만한 명소가 있다 생각하시는 곳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추천 좀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0: 한 군데를 꼽자면은 저는 이제 청계천 네,를 추천하고 싶어요.
1: 이유가 뭐예요?
0: 그 청계천은 어떻게 보면은 좀 신기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차도도 있고 또 오픈 빌딩도 있고 사람들도 바쁘게 오가는데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갑자기 물소리가 들리고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서울 한가운데서 이렇게 천천히 걸을 수 있는 물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청계천은 긴 코스를 다 걷지 않아도 구간별로 진입이 가능하고 짧게 짧게 즐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에 대중교통, 식당, 카페, 안내시설들이 많아서 컨디션에 따라서 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 맞아요. 네.
0: 청계천을 서울을 가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길이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1: 네.
0: 마침 저희가 그 신규 영상 해설 코스로 그 청계천 코스를 개발을 했습니다.
1: 지금 너무 전개가 자연스러웠어요. 아니, 청계천이
0: 아,
1: 뭐 이렇게
0: 네.
1: 걷다 보면 풍경도 같이 있잖아요. 그게
0: 네.
1: 짜잔, 이렇게 뭐라 어떻게 설명하죠?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 말고 바람에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그종 같은 거 있잖아요. 풍경 소리도 딱 퍼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진짜 많아서 사진 찍는 분들도 많고 한데 여기를 지금 코스로 개발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네, 설명해 주세요.
0: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야외 코스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7월부터 이제 운영 예정이고요.
1: 얼마 안 남았네요. 네.
0: 네. 그래서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이제 더울 때는 또 저희가 이제 뭐 쿨링 조끼라든가 뭐 이런 쿨 시트 같은 것과 준비돼 있어서요.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이런 어떤 잠시 머물러도 언제든 좋은 청계천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서울의 산책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신청 방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돼요?
0: 네, 저희 신청은 아무래도 이제 영상 해설 투어다 보니 유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다누림센터 대표번호
1: 하셔도 돼요. 네.
0: 1670-0880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02-393-4569로 연락 주시면은 언제든지 그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공지 내용은 저희 또 다누림센터 홈페이지, 저희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되고, 시각장애인 커뮤니티인 넓은 마을에도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까 대표번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1679에
0: 1670에 0880입니다.
1: 1670에 0880으로
0: 네.
1: 연락 주시면 방금 말씀해 드렸던 모든 것들을 예약하실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물리적인 환경 개선만큼이나 인식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서울이 또전 세계 관광객 누구에게나 장벽 없는 도시로 또 확실하게 매김하려면 이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도 가끔 시각장애인이 택시에 승차하실 때 저는 타는데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바로 앞에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입구 앞에 내리시기 좋게 해드리고 부축을 원하시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것처럼 개인의 입장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도 좀 계획을 갖고 준비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우선은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경사로를 만들고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물론 이제 시설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장벽을 낮추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시선과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유럽에 되게 오래된 도시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도시라 그런지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사실 서울보다 되게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리에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자연스럽게 많이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하고 있더라고요.
1: 네.

0: 턱이 있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잠시 이렇게 손을 보태주고
1: 네.
0: 길이 불편하면 옆 사람이 속도를 맞춰주시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뭐 특별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돕는 사람, 그리고 도움받는 사람이 나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은 도시를 함께 쓰는 사람들이 조금씩 길을 내어주는 모습이라는 인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아서 이런 무장의 도시라는 이 사업을 또 특히 맡고 나서 이 무장의 도시라는 게 시설이 완벽한 도시만을 뜻하는 건 아니구나. 누구나 밖에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누군가의 이동을 특별하게 바라보지 않고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갖춰졌을 때 진짜 장벽 없는 도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작은 배려이긴 하지만 시민 의식처럼 느껴지면서 도시를 보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요. 여행 전체를 좀 바꿔주는 힘이 이런 시민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서울이 좀 그런 어떤 배려가 많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네, 어떤 저희도 이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이나 보조기기 대여처럼 이런 실제 여행에 필요한 서비스는 계속 넓혀가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과 관광업계가 이런 어떤 무장애 관광을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여행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도 함께 만들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무장애 관광이 그냥 단순히, 정부가 제공하는, 아니면 어떤 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 차원을 좀 넘어가지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신경 써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던 그런 멋진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무장의 서울을 꿈꾸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좀 사업을 해보시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이 무장애 관광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들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요. 오늘은 누군가의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가 내일은 유모차를 끄는 우리 아가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불편한 우리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길이 될수 있습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은 지금 조금씩 더 편안한 도시, 더 열린 도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여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걱정보다는 한번 가보자 라는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무장애 관광은 도시의 품격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누구에게나 친절한 도시, 천천히 걷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는 도시, 누구든 여행을 포기하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1: 와, 든든합니다. 이런 목표를 갖고 앞으로 좀 찬찬히 좀 세밀한 부분까지 짚어서 우리 서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름님께서 목소리가 잔잔하니 너무 좋으세요라고 칭찬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오늘 방송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좀 말씀을 해보셨나요?
0: 네, 아무래도 생방이다
1: 네.
0: 보니까 좀 떨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동안 이제
1: 네.
0: 먼저 나오셨던 선배님들의 어떤 조언도 많이 구했고요.
1: 어떤 조언을 해주시던가요?
0: 뭐 편안하게 하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1: 그
0: 네.
1: 말씀 해주신 분이 제일 안 편하게 했을 거예요. 네,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신 것 같은데, 한상직님께서도, 이윤아 팀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여러분한테 꽤 유익한 정보를 주신 것 같은데요. 여행의 설렘에 앞서서 이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모습이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오늘부터는 여행지 갔을 때 이런 계단이나 문턱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시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서울관광재단 예술상생관광팀 이윤아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술상생관광이잖아요. 다음에 또
0: 네.
1: 예술 파트로 한번 만나뵈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또 불러주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자,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듣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눌게요.

0: 어게인 어게인 하다가 제가 다시 어게인해서 돌아왔습니다.
1: 안 끝났어요?
0: 네. 오늘 장애가 있어도 서울을 만끽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예술상생관광팀의 이윤아 팀장님과 함께 오늘 얘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뭐 복지적인 부분이나 어떤 혜택으로 되게 많이 뭔가 제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알지만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좀 많은 유익한 정보가 되셔서 좀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휠체어나 아니면 다누림 차량 버스라든지 아니면 또 유모차 이런 것도 빌려드리고 있고요. 시각장애 가지신 분들 위해서 현장 영상 투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하셔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877 공관님께서는요, 고성에 갔는데요. 거기 고성에서는 고성 주민증을 받으면 뭐 식당이나 커피나 이런 곳에서 30% 이상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여름에 꼭 한번 가보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요즘에 지방에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3월 달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 주민증을 받으면 비자림 숲을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바로 또 주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곳에 제가 주민이에요. 이렇게 지역에도 한번 가보시고 또 보통 이제 지방을 가려면 서울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외국인분들은 서울이랑 지역이 다 같이 오늘의 키워드는 저희가 상생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7200번님께서는요. 우리 쪼피 말대로

0: 냉커피 만들어 오느라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셨던 그 26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보이는 라디오를 한명또 채워주고 계셨군요. 냉커피 이 시간에 드셨을 때, 뭐, 잠자는 거나 이런 거 문제 없으신가요? 저도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얼음이 잔뜩 들어가 있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안 그래도 세호님께서 창원의 기온은 30도예요. 더워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기온 보니까 서울 종로가 32.2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아요. 32.2도면 뭐 완전 지금 여름이죠. 올 여름 너무 걱정됩니다. 막 40도까지 치솟지 않을까 그런 또 기후를 남겨보면서 자 이렇게 또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그 더운 마음 좀 날려버리고자 오늘 끝곡은 오아시스 준비했어요. 어때요? 좀 연결이 좀 자연스러웠나요?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오아시스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날짜가 또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날짜인 만큼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 여행 작가 이병권 작가님 모시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노경래, 영상 이수미, 기술 여현구 조중환 그리고 저는 DJ 조은영이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오아시스 띄워드리면서 서울 마이 소울 조은영입니다.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우리 여행하듯이 살아요. 안녕!
1: 막 이래.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3가

0: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본격적인 퇴근 정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대로만 봐도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정체 구간이 상당히 긴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영동대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다시 한번 밀리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여기서는 50분 정도 걸리는데요. 동작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가 사고 지나 갓길로 옮겨지면 다시 소통 원활해졌습니다. 또 북부간선도로 구리식에서 내부순환로 진입하는데도 쭉 밀려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도 마장램프에서 정릉터널까지 시속 30km 정도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지하도로 중간부터 정체가 극심해서 이 지하도로 통과하는데 1시간 20분이나 걸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우리는 흔히 여행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여행보다 그 안에서 만나는 낯섦인지도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골목,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맡아보는 향기, 이런 낯선 경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데 꼭 멀리 떠나야만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일 걷던 길에서 골목 하나를 바꿔보고 늘 지나치던 풍경 앞에서 잠시 걸음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매일 오후 5시 익숙함에서 한 걸음 벗어나 건강 앞으로 성큼 다가서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입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신경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두통과 어지럼증에 관해서 정말 많이들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 신경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을 감고 한 발로 서보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눈과 귀, 근육 등이 함께 작용을 해서 의학적으로는 평형감각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기도 하는 이 능력. 이 능력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네, 각자로 끝나는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현실감각, 2번 이인삼각, 3번 균형감각, 4번 사상누각.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이름을 네 각으로 끝나는 아 이게 뭘까 했는데 설마 2부에 나올 줄은 몰랐네요. 허각입니다. 행복한 날을.

0: 길을 잃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지도일까요? 나침반일까요? 사실 우리 몸에도 길을 잃는 순간이 있죠. 머리가 아픈데 이유를 모르겠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데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거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주는 건강 내비게이션일 겁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두통과 어지럼증이라는 복잡한 길 위에서 정확한 방향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환자의 뇌건강을 길 안내하듯 설명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네, 멋진 소개 감사합니다.
0: 아, 아닙니다. 저희 작가님이 네. 네, 1박 2일에 걸쳐서 대본을 아주

0: 병원 매출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근처에 가시면 한 번쯤 네. 이렇게 들러서 네. 꼭 그, 저, 진료 아니더라도 원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뵙고 가는 것도 네.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시는 분들 제가 아주 친절하게 네. 건강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설명을 정말 쉽게 해주는 의사라고 환자분들이 원장님을 많이 이렇게 아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네, 네. 최근에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네. 들으시는 어떤 질문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연령대별로 좀 다른데요. 네. 젊은 분들은 요즘 집중력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많이 오세요.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뭐 그리고 머리가 멈춘 것 같다 이런 네, 표현하시는 네. 분들도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같은 중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갑자기 쓰러질까 봐 걱정을 하시고 싶고요. 뭐 뒷목이 짜르르 타면서 이렇게 아픈데 갑자기 네. 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70대 이후의 어르신들은 다 치매 걱정하고 오시는 겁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우리 나이 또래가 이렇게 한 40대, 50대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네. 좀 쓰러질까 봐 걱정하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겁니다.
1: 그 쓰러질까봐 걱정한다는 게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두통과 그렇죠. 어지럼증 관련해서 네. 좀 이제 네. 원장님과 상담을 많이 해드릴 네. 건데 어떤 경우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요?
0: 전에 겪지 않았던 두통. 그리고 어지러움증이 보통 이제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를 가게 되는데
1: 그렇죠.
0: 이비인후과에 가서 전정신경계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눈에 고글 같은 걸 씌워놓고 그런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이 안 나오면 네.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사가 해답을 빨리 줘야 되는데 네. 검사는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하고는 간단하게 이제 약 처방만 하고 환자가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조금 더 친절하게 왜 그런 일이 생겼었는지 그리고 왜 검사는 정상이었는지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 굳이 저희 병원까지 안 오실 텐데.
1: 아, 근데 이제 그 어지럼증 관련해서 최근에 네. 좀 환자분들이
0: 늘어나고 있어요.
1: 늘어나는 추세가
0: 굉장히 많습니다.
1: 왜 그렇다고 근데 보십니까?
0: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고요.
1: 아, 스트레스.
0: 그리고 휴대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1: 아, 이 스마트폰도 영향이 있을까요?
0: 그렇습니다.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환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잖아요.
1: 아.
0: 심지어 오늘 중학교 학생이 다녀갔는데 네. 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5시간 정도만 자면 충분하대요. 근데 네.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시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유튜브를 시청한다는 거예요.
1: 2시간 동안.
0: 그러니까 새벽형 인간인데 네. 학교는 8시 40분까지 가면 되니까 6시쯤 일어나서 2시간 동안.
1: 너무 길게 보는 거예요.
0: 가는 거예요. 네네. 학교를. 그러니까 안 어지러울 수가 없죠. 계속 그 좁은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차 타고 이동할 때 핸드폰 하면 굉장히 어지럽고 멀미나잖아요.
1: 어지럽고 멀미나죠.
0: 네. 그런 반응이 일상생활 중에 고착화되는 겁니다.
1: 네.
0: 휴대폰 사용량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아까 치매 말씀도 해 주셨는데 네. 뇌 건강이 화두고
0: 그렇죠.
1: 여전히 뇌는 또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이라고 볼 수 네.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환자분들의 뇌 건강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연구하거나 네. 원장님께서 혹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0: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그래도 세계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썼어요. 한 네. 50여 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은 뇌졸중과 관련된 논문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개원한 지 제가 4년 차가 됐는데요. 개원하고도 지금까지 4편의 아주 국제학술지 논문을 썼는데 그게 전부 다 치매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제 연구 분야가 완전히 바뀐 거죠.
1: 네네.
0: 그게 개원을 해서 환자분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진료실 현장을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결국 노년기 뇌건강이더라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한테 치매가 잘 걸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에 의한 영향들은 없는지
1: 네.
0: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먹었던 어떤 약 예를 들면은 올해 2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비스포스포 포네이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아마 골다공증 겪으시는 분들 열에 8분 정도는 이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1: 네.
0: 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 특정 환자군에서 치매 발병률이 높은 역학적 특성을 발견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고
1: 네.
0: 이런 분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뭘 조심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1: 네네. 전에 나오셔서 이제 치매에 관련해서 네. 약물에 의한 치매 이게 네.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0: 네. 대부분은 이제 수면제 관련한 문제 때문에
1: 네네.
0: 또는 요즘 워낙 스트레스가 높은 시대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계통을 많이 먹다가 여기에 또 의존적 경향이 생기고
1: 네.
0: 낮 시간에 주간 시간 동안에 뇌를 빠릿하게 둘러질 못하니까 뇌는 많이 쓰면 쓸수록 기초 체력이 좋아지거든요.
1: 아,
0: 근데 이런 기초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고 항불안제를 먹음으로써. 근데 물론 심각한 우울증을 앓거나 불안장애, 공황장애 아르

0: 분 당연히 약을 드셔야겠지만
1: 네.
0: 적절한 수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이 너무 의존적 경향이 생기지 않게
1: 네.
0: 의사들도 조금 더 세심하게 진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했는데도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궁금증.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오늘 두통 관련해서 말이죠, 원장님.
0: 네. 네.
1: 두통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원인이 다르다고
0: 그렇죠.
1: 하는데요.
0: 다릅니다.
1: 관자놀이가 아픈 두통, 아니면 뒷목부터 올라오는 두통,
0: 네.
1: 또 눈 주변이 찌르는 듯 아픈 두통.
0: 네.
1: 이게 다 다르죠.
0: 지금 이제 환절기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1: 네.
0: 요 며칠 사이에 이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긴다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1: 네.
0: 이거는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1: 3차 있습니다. 신경성 두통.
0: 네. 3차 신경은 이제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귀 앞쪽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나오고요.
1: 네.
0: 이게 눈을 비롯해서 얼굴 전체의 감각을 담당하는데 요게 환절기에 영향을 받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 3차 신경이 자율신경의 영향을 또 받는데 기온의 변화가 심하고 계절의 변화가 심하고 지금 일조량이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1: 네네.
0: 새벽 5시 반 돼도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 때 우리의 바이오리듬이 변하면서 자율신경계가 크게 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두통이 잘 생깁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런 3차 신경성 두통의 대표적인 군발 두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눈알이 정말 빠져나갈 것 같은
1: 아.
0: 눈알을 큰 대송곳으로 확 후벼 파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하고
1: 정말 고통스럽겠네요.
0: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계에서 통증 지표라는 걸 0점에서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데
1: 네네.
0: 단연코 1등 10점을 항상 매기게 되는 절대적인 통증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두통이 바로 군발 두통이거든요.
1: 군발 두통.
0: 여기 이제 눈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은 이거 환절기에 군발 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3차 신경성 두통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양쪽 관자놀이가 조이듯이 아플 때에는 이거 대부분은 스트레스성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0: 그런데 이제 강도가 너무 높을 때 막 구역구토감이 같이
1: 네.
0: 생기면서 이 긴장형 두통이 생기면은 일반적인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원에서는 역시 뇌출혈의 전조일 수도 있다. 이게
1: 전조 증상이
0: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경과로 많이 오지만 사실은 이 가볍게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은 요 관자놀이 주변에 심한 압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살살살 이렇게 환자분들 관자놀이 주변을 만져보면은 아, 거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딱 표현하실 때
1: 그러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러면 아유, 다행입니다. 이게 근육성 두통이다.
1: 아.
0: 긴장형 두통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1: 네.
0: 뒷골 쪽이 많이 아프다. 이거는 거의 열에 아홉 분 정도는 어깨라든지 목덜미 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뭉치면서 발생하는 경추성 두통이거나
1: 아.
0: 후두신경통일 가능성이 많은데
1: 네.
0: 이 후두신경통은 굉장히 짜릿하게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짜르르 짜르르 하면서 전기가 흘러 올라가는 것 같이
1: 네.
0: 목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쫙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아픈 부위, 아픈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얘기만 한 2, 3분만 들어봐도 진단병이
1: 네.
0: 딱 나오죠.
1: 아, 근데 이제 일반 우리 그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 이게 두통이 좀 심하면 아 이게
0: 네.
1: 걱정부터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냥 동네에 가까운 병원에 가는 게 맞는지
0: 네.
1: 아니면 큰 병원을 가봐야 되는지
0: 구분하기가 좀
1: 네, 어렵죠.
0: 막상 그냥 많이 아프기만 해서 가는 것이 맞는
1: 네.
0: 건지. 근데 많이 아프기만 해도 가시는 게 맞아요.
1: 그렇죠.
0: 저희가 견딜 수 있는 통증의 한계를 예를 들어 1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산모들의 출산의 고통을 보통 9점에서 9.5점 주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0점이 이제 군발두통 같은 게 10점인데
1: 아.
0: 대개 이 통증 지표에서 8점 이상에 해당되는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라고 권고합니다.
1: 네네.
0: 8점 이상의 두통은 웬만해서는 잘 안 나와요. 뭐 군발두통 같은 아주 특징적인 두통에서 나오지만 내가 늘 군발두통 겪었던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8점 이상의 두통이 찾아온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CT라도 찍어봐야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런 걸 요즘은 CT 찍는 비용이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2,
1: 네.
0: 3만 원 정도면 촬영이 가능하고 촬영해서 특별히 문제가 안 나오면은 그러면 안심하고 다른 두통은 아닐까? 군발 두통일까? 편두통일까?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일단은 강도가 높으면 병원을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일단 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0: 네.
1: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0: 맞습니다.
1: 네, 낫겠죠.
0: 네.
1: 자, 이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OX 팻마리진 원장님 앞에
0: 네,
1: 있는데
0: 주셨네요.
1: 네, 오랜만에 또
0: 네.
1: 들어보시는데요.
0: 네.
1: 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원장님께서 일단 OX로 답을 해 주시고요. 대답은
0: 네.
1: 다 끝난 후에

0: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마지막 오, 틀리면 X.
2: 네, 정답은 X입니다.
0: 아, X군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요거 맞으면 예, 오. 네. 정답입니다.
0: 네, 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면 응급 상황일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그렇죠. 응급 상황입니다.
0: 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네. 사진도 찍어보시고
0: 옵니다.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검사 결과가 정상인데도 두통과 어지럼증은 계속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조금 어려운데 네. 일단은 O 하겠습니다.
0: 오, 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2: 네.
0: 네. 자, 어지럼증과 두통 관련해서 오늘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OX 퀴즈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장민욱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자, 첫 번째.
2: 네.
0: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게 좋다. X 그러셨어요. 그러면
2: 그렇죠.
0: 무조건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2: 말씀이신가요? 어지러우면 일단은 누워서 쉬려고 하시잖아요.
0: 네.
2: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진다. 우리가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술래 잡기 할 때 빙글빙글 돌다가
0: 빙글빙글
2: 딱 멈췄죠.
0: 돌죠.
2: 열 바퀴 정도 돌고 딱 쓰면 막 돌죠 세상.
0: 네네.
2: 그런 식으로 도는 것을 회전형 어지러움증이라고 하는데요.
0: 네.
2: 자,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느껴지시면 일단은
0: 네.
2: 3, 4분 정도 누워서 쉬어보시는 건 맞아요. 근데 3, 4분 정도 가만히 정말 최고로 편한 자세로 누워서 쉬어봤는데도 가라앉지 않는다면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0: 네.
2: 그다음에는 비회전형 어지러움증. 아, 그렇게까지 도는 것 같진 않은데
0: 네.
2: 중심을 잘 잡기가 어렵고 울렁울렁하면서 배멀미하는 것 같이 어지럽다거나
0: 네네.
2: 이렇게 좀 비특이적인 비회전형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은 역시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0: 네.
2: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실제로 뇌졸중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어지러움증을 겪을 때에는
0: 네.
2: 극심한 회전형 어지러움증이 아니에요. 대개는 뭔가 기분 나쁘게 어지러웠다.
0: 네네.
2: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이 울렁거렸고 마치 세상이 한 3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내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0: 네.
2: 이런 식으로 느낍니다.
0: 아.
2: 그래서 어지러움증이라도 그런 방식이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경학적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0: 네.
2: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분이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어지러움증인지 금방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0: 아.
2: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저희가 이제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죠.
0: 네네.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그 이석증 뭐 이런 거
2: 맞습니다.
0: 말씀하시잖아요.
2: 그렇죠.
0: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셨다가 또 신경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2: 이비인후과 이제 원장님들이 신경과로 네. 많이 보내주세요.
0: 아, 그렇군요.
2: 검사들을 비교적 뭐 좀 손쉽게 또 빠르게 네. 할 수 있는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0: 네.
2: 환자는 계속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있으면은 이게 신경계 문제일 수 있다. 뇌신경계 문제일 수 있으니까 어디서 신경과로 가보셔라. 이렇게
0: 네, 네, 네.
2: 의뢰서를 많이 작성해 주시죠. 근데 그 전정신경계 검사를 해보면 대개는 이제 고글을 쓰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몸은 항상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눈동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MC님의 뒤에 가가지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30도 딱 돌리면은
0: 네.
2: 눈동자가 왼쪽으로 30도 딱 움직입니다.
0: 아,
2: 순간적으로.
0: 아, 지금.
2: 자동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려도
0: 네.
2: 덜덜덜덜덜 하면서 막 고개가 움직이면서 다 가도 그래도 내 눈동자는 그거에 맞춰서 사물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0: 아, 그렇군요.
2: 막 흔들리는 그 굉장히 빠른 움직임 속에서 그거에 맞춰서 반대 방향으로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0: 네네.
2: 그게 우리 몸이 어지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전정 안구 반사라는 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많이 들어보셨을
0: 네네.
2: 거예요. 이런 병들이 바로 이 전정 안구 반사가 망가지거든요.
0: 아.
2: 그러니까 곡을 씌워놓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보면
0: 네.
2: 전정 안구 반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그걸 비디오로 다 녹화하면서 기록하고
0: 네.
2: 눈동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 이겼는지를 다 그 진폭을 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0: 네.
2: 그런 진폭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그래프만 봐도 이거는 이석증이야,
0: 네.
2: 이거는 전정신경염이야 하는 걸 어느 정도 구분해낼
0: 네.
2: 수 있죠.
0: 거기서 이제 이석증 이제 그 판단을 받으시면은 바로 거기서 이제 치료하시면 되고
2: 그렇죠.
0: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2: 네.
0: 신경과로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면 신경과를
2: 맞습니다.
0: 네.
2: 그럼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MRI를 찍을지 결정을 하게 되죠.
0: 아, 그렇군요.
2: 네.
0: 아까 그 이제 MRI 검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2: 네.
0: 이 두통 환자 가운데 실제로 MRI 검사까지 필요한 경우는 얼마나
2: 흔치는
0: 됩니까?
2: 않습니다.
0: 아, 흔치는 않습니다.
2: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뵈면은 한 30명 중에 한 명 정도. 네, 한 3%, 3, 4% 정도의 비율로
0: 네.
2: MRI 촬영을 권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근데 환자분들

0: 이제 본인이 궁금해하고 네. 본인이 더 불안해서 찍기를 아. 원하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환자분들 오시면 아 이거는 굳이 MRI를 찍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너무 아유, 그래도 저는 그냥... MRI를 좀 찍어보고 네, 싶어요. 뭐 이런 분들 계시죠.
0: 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굳이 제가 핑계를 좀 찾아드리기도 하죠. 아,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환자분께서 이렇게 또 오랫동안 두통으로 고생하셨으니까 네. 한 번쯤 혈관도 찾아보는 게 또 저희들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또 찍어드리기도 하고
1: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그때 또 원장님께서 네. 센스 있게 또 판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0: 네, 이게 네. 또 중요한 게 네. 의사의 판단으로 인해서 먼저 찍는다고 판단이 나야 네. 환자분들도 조금 더 편하고 아. 예, 그리고 또 어떤 보험 처리라든지 아, 이런 부분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환자분들이 그런 식의 뉘앙스를 좀 보이시면 제가 먼저 알아서 말씀을 드리죠.
1: 네,
0: 아,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이럴 때는 한번 검사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역시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네요.
0: 네, 그게 좋은 의사죠.
1: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진통제를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심해질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어,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를 먹게 되는데.
0: 한 달에 진통제 복용 횟수가 네. 열흘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경고신호가 뜬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0: 하루에 보통 진통제 먹게 되면 두세 번 먹게 되거든요. 네. 머리 아프면. 근데 두세 번씩 먹는 진통제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또는 뭐 3, 4일씩 이렇게 먹는데 총합이 열흘이 넘어간다 하면은 네. 약물 중독에 된 아. 약물 과용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열흘 이상 먹게 되면은 이 두통약이 어떤 효능이 좀 떨어질까요?
0: 떨어지죠. 아, 네. 그렇군요. 진통제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1: 네네.
0: 그러면 통증에 대한 예민함도 심해지고요. 웬만큼 약 먹어서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럼 점점 더 약 먹는 횟수가 많아지는데요. 한 달에 열흘 이상 드시는 분들 두세 달 지나면 이제는 거의 매일 먹게 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큰 경고 신호가 뜬 거니까
1: 네네.
0: 이때 빨리 병원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진통제를 끊을 수 있는지 상의를 받으셔야죠.
1: 아, 그렇구나.
0: 진통제 말고 다른 종류의 신경통약이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이런 약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두통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집에 있을 때는 두통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앞에만 딱 갔다 하면은 두통이 사라지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0: 아유, 원장님 만나면 예. 두통이 좋아졌어요.
1: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뭐 증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0: 그 불안함 때문에 네네.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콜티졸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아.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죠.
1: 네.
0: 당장 튀어나갈 수 있는 전투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목덜미 쪽이나 어깨 쪽 근육엔 쥐약이에요.
1: 아.
0: 이런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목 뒤를 이렇게 확 부여잡기도 하잖아요.
1: 네네.
0: 그게 정말 순간적으로 어떤 특정 근육들이 확 쥐가 나듯이 움츠러들어서 그런데요. 이런 것 때문에 두통이 무척 심해집니다.
1: 네.
0: 근데 이제 병원에 와서 장민욱 원장의 얼굴을 딱 보면 안심이
1: 편안해지는 거죠.
0: 네.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우리 MC님 얼굴을 딱 보면서 푸근하게 이렇게
1: 아 정말이에요?
0: 말이 술술 나오는 것도 비싼 원리
1: 아,
0: 아니겠습니까?
1: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네. 자, 세 번째. 아 그래서 말씀인데 네. 두통 일기라는 네. 걸 쓰면 좀 도움이 됩니까?
0: 그럼요, 너무 도움이 되죠.
1: 아.
0: 두통학교에서 무료로 앱도 배포하고 있으니까
1: 아,
0: 한번
1: 그래요?
0: 사용해 보십시오.
1: 아, 네, 네.
0: 두통 일기 쓰다 보면은 아 내가 두통이 왜 생기는지 원인이 거기서 딱 나올 때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앱이 있어요.
0: 네. 두통학회에서 아. 두통일기라는 앱이
1: 한번
0: 있습니다.
1: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0: 좋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지럼증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 응급상황일 수 있다. 오, 그러셨어요.
0: 그렇죠. 한쪽 네. 팔다리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1: 네.
0: 누구나 심하게 어지러움을 겪고 뭐 배멀미, 차멀미만 해도 사실 전신에 힘이 빠지는 거나 네. 마찬가지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빠진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녹초가 돼서 빠지는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1: 그렇죠.
0: 한쪽 방향으로 빠진다면 반대쪽 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1: 아.
0: 그 반대쪽 뇌에 문제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생기고 힘도 빠지는 거니까
1: 네네.
0: 이건 정말 초응급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뭐 3, 4분 누워 있을 것도 없어요. 그냥
1: 네.
0: 바로 119 불러서 병원 가시면
1: 바로 가셔야 되겠죠.
0: 한쪽에 팔다리에 힘이 빠졌고 어지러워요라는 말만 들어도
1: 네.
0: 119 대원이 바로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십시오. 저희들이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라고.
1: 이럴 경우에 119를 불러야 되는데 그냥 택시를 타고 가시면 안 되죠.
0: 안 됩니다.
1: 네, 안 됩니다.
0: 네, 택시보다는 119가 아무래도 빠르죠.
1: 그렇죠.
0: 지금 서울 시내에서 119가 나 현장까지 당도하는 시간이
1: 네.
0: 7, 8분 안에 당도가 돼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어도 요즘은 다 이렇게 많이 피해 주시잖아요.
1: 네, 골든타임을 놓치지
0: 그렇습니다.
1: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0: 네,
1: 말씀 좀 드리고
0: 맞습니다.
1: 싶었고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어떤 뇌졸중 전조 어떤 신호 경고 신호
0: 네.
1: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0: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편측화된 위압감
1: 한쪽
0: 한쪽 팔다리에 네. 그리고 얼굴이 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 아.
0: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는데 얼굴은 오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얼굴까지 같은 방향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이제 저희들이 더 진단하기 쉽죠.

0: 반대 네.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아,
0: 편측 마비가 오거나 네. 안면 마비가 오거나
1: 안면 마비.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음 장애, 언어 장애가 오거나
1: 아, 말이 어눌해지는
0: 말이 어눌해지는 것 또는 네네. 단어가 막 어버버버 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거기다가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섞여 있으니까 전에 겪지 않았던 이제 극심한 두통
1: 네.
0: 또는 균형 장애 중에서도 비회전형 균형 장애가 있을 때
1: 비회전형
0: 그렇죠. 네네. 이럴 때는 반드시 119를 빨리 불러서 골든타임 안에
1: 구토 증상이 있고 이런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면
0: 네.
1: 진료를 받아야 한다.
0: 그렇죠.
1: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두통이랑은 어떤 걸까요?
0: 예전부터 내가 늘 두통을 겪어왔던 환자라면
1: 네.
0: 뭐 이번에 찾아온 두통이라고 별반 다를 바는 없겠죠. 그런데 나는 항상 4점, 5점 정도의 그냥 중등도 정도의 두통을 겪어왔는데 갑자기 8점이 됐다?
1: 네.
0: 이러면 뇌혈관이 혹시 터진 건 아닐까 반드시 검진이 필요하고요.
1: 아, 그렇죠.
0: 또는 나는 항상 뒷골 쪽이 그냥 늘 뻐근하게 조금씩 아팠었는데 갑자기 눈알이 빠질 것 같이 아프는 두통이 찾아왔다.
1: 네.
0: 이렇다면 뇌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는 어떤 특정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군발 두통 같은 것은 아닌지 이건 단순한 진통제 먹어서 집에서 해결 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상이 변했을 때 강도가 변했을 때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 네. 그 두통 중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0: 네.
1: 갑자기 머리가 정말 그전에 없었던
0: 그렇죠. 아주 터져나갈 것
1: 네,
0: 같은
1: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런
0: 그렇게
1: 두통.
0: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1: 네네네.
0: 이런 경우라면 뇌동맥 꽈리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지주막하 출혈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뇌동맥 꽈리라는 것은 뇌 혈관의 한쪽 끝부분이 이렇게
1: 네.
0: 살짝 부풀어 오르면서 그 혈관에서 부풀어 오른 곳에서 아주 소량의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0: 살짝 터졌다 막히고 터졌다 막히고 하는 반복될 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미세 출혈이라고 하는데 이 미세 출혈이 반복될 때 극심한 두통을 겪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다가 2, 3일 정도 안에 갑자기 이게 확 완전히 뚝방이 터지듯이 댐이 무너지듯이 완벽하게 터지면서 지주막하 출혈을 급격하게 만들고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1: 네.
0: 아,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다고 했었는데
1: 네.
0: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1: 네.
0: 아마 가끔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주 가는 그 공업사 자동차 공업사가
1: 네.
0: 있었어요. 실비로 이렇게 싸게 해주는
1: 네,
0: 공업사 전 주로 가는데 거기 되게 젊은 분이 계셨거든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쪽이셨는데
1: 네.
0: 40대 초반에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도 엄청 이제 당황하시고
1: 네.
0: 그랬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뇌동맥 꽈리가 조금씩 터지는 건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1: 아이고.
0: 근데 그때
1: 이제 이미 전조증상 네. 계속 나왔던 거고.
0: 맞습니다. 진료를 그때 하셨더라면
1: 네.
0: 미연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1: 너무 안타까운 그런.
0: 네. 제가 한 6개월 만에 자 점검 좀 받으러 갔더니 그 분이 안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1: 네네. 이런 증상들을 가족분들께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저 사람이 그렇게 머리 아프다고 늘 얘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1: 네. 평소에 뭐 예를 들어 네. 고혈압이라든가
0: 맞습니다.
1: 뭐 당뇨라든가
0: 네.
1: 이런
0: 그 있으면은 네. 더 눈에 불을 켜고 봐야죠.
1: 그렇죠.
0: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아 요즘 신경 쓰는 일 많아서 그렇겠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1: 대부분 이런 모르겠어요. 분들이 또 이제 아유 그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이러고 만다는 게 참.
0: 병원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렇기도
1: 네네.
0: 하고 삶이 너무 바쁘니까 병원 갈 시간이 없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1: 네.
0: 내가 새로운 종류의 두통을 겪고 있다면 꼭 병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MRI하고 MRA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0: 그렇죠. 두통 심한 병원 가면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는데
1: 네.
0: MRI는 정말 뇌출혈이 있었는가
1: 뇌조직의
0: 변화가 있는가를
1: 네네.
0: 보는 게 이제 MRI죠. 뭐 뇌종양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근데 혈관의 모습을 보는 거는 MRI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1: 아, 혈관을요?
0: 혈관을 보려면 MRA를 찍어야 합니다.
1: A를.
0: A라고 끝나는 검사가 다 혈관 보는 건데요.
1: 아, 그렇군요.
0: CT도 끝에 A가 붙으면 혈관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1: 아, MRA는 자기 공명 혈관,
0: 혈관 영상.
1: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0: 그렇습니다.
1: 자기 공명 영상은 MRI고요.
0: 맞습니다.
1: 네. 이 정도 우리 청취자분들 알고 계시면은
0: 네. 네.
1: 많이
0: 어디 가서
1: 겁니다.
0: 이제 좀 유식하게. 네. 의사선생님께서
1: 그거는 MRA를 그렇죠. 찍어야지.
0: 자기 공명 혈관 영상 찍어 주세요.
1: 네.
0: 이렇게
1: 네.
0: 얘기하면 이제
1: 그렇게
0: 깜짝 놀라죠.
1: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 친절한 진료실에서 본격적인 문자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길을 잃은 환자의 등대 역할을 자처하고 계시는 뇌 주치의이시죠. 신경과 전문의 장민옥 원장님 모시고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 장 원장님하고 있을 때는 네. 마치 제가 충무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 유지태 씨 얘기를
2: 아유, 왜 그러세요? 네,
1: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 아우,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1: 아니, 2775번님이 네. 생방 맞나요? 그러셨는데, 아이, 그럼요.
2: 그렇죠. 지금 생방이죠. 지금, 네. 네. 제가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네. 진료 보다가 네. 불이 났게 뛰어왔죠.
1: 아, 감사합니다.
2: 네, 생방 하려고. 네,
1: 오늘은 이제 생방인데 저희가 스페셜로 나가는 날이 있거든요.
2: 아, 그렇군요.
1: 이 방송이 또 이제
2: 제방으로
1: 네. 스페셜로 나가는 날은 네. 제방. 네, 그렇게 네. 알고 계십니다.
2: MC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면 제방을 자꾸 틀겠습니까?
1: 아, 네, 그런, 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친절한 진료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주제로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할까요? 어지러워서 넘어질 뻔 했는데 괜찮은 걸까요? 부모님이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걱정됩니다. 이런 문자. 자, 9327번이며 원장님 저는 퇴근 무렵만 되면 머리가 조여오는 느낌이 납니다. 주말에는 괜찮은데 평일에만 심한데 네. 편두통인지 스트레스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셨어요.
2: 오후에 심해지면 네. 오후에 퇴근할 무렵 심해지면은 백발백중 스트레스성 근육 긴장형 두통입니다.
1: 아, 스트레스성.
2: 예, 대개 혈관성 두통으로 분류하는 편두통 같은 경우는 네. 아주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주로는 아침에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이때가 혈관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1: 네네. 근데
2: 오후에 머리가 주로 아픈 것. 그러니까 한 3, 4시쯤 지나면서부터 퇴근할 무렵까지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1: 네.
2: 특히 집에 가서 좀 쉴라 치면은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스트레스성 두통입니다.
1: 네.
2: 한참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는 두통을 잘 못 느끼다가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네. 편두통은 일상생활 중에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막 머리가 아파요. 집에서 아침밥을 차리려고 그러면 어머니께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하고 이제 그렇죠. 회사에 가서 일 좀 하려고 하면은 데스크에 앉아서 컴퓨터 키면 머리가 이제
1: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2: 그것은 이제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1: 네.
2: 오히려 스트레스성 두통은 스트레스를 한참 맞닥뜨리고 있는 그 순간에는 두통을 잘 모릅니다.
1: 네. 그러면 이분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2: 네. 제일 좋은 건 유산소 운동이죠.
1: 유산소 운동.
2: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걷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1: 네.
2: 걸으면서 명상의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그래 2시간 이상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시간 내기 어렵지 않아요.
1: 2시간이면 꽤 많이 걷는
2: 그렇죠.
1: 건데요.
2: 그렇게 걷기 쉽지 네네네. 않습니다. 근데 뛰는 거는요. 한 5분만 뛰어도 명상의 효과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5분 정도만 뛰어도 숨이 좀 차오르는데
1: 네네.
2: 그땐 사실 다른 잡념보다는 나의 근육의 움직임, 내 네. 호흡 이런 네. 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1: 네.
2: 나의 몸에 집중하는 것만큼 좋은 명상이 없고 이것만큼 스트레스 날리기 좋은 방법이 없죠.
1: 네.
2: 요즘 이제 유튜브 쇼츠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방식은 좀 지향하는 게 좋다.
1: 아, 그런
2: 겁니다.
1: 네.
2: 휴대폰 계속 보면서 목에 근육에 무리함이 생기니까요. 그런 것보다는 눈 좀 감고 이렇게 좀 스트레칭. 네, 크게 어깨도 한번 뒤쪽으로 돌려주면서
1: 네네.
2: 목을 뒤쪽으로 젖혀주는 스트레칭 해보시고요.
1: 이 스마트폰이 참 여러 가지.

0: 네, 어제 맞습니다.
1: 어제 그 무슨 그 우리 지금 축구 국가대표 아, 네. 이강인 선수가 회복 훈련을 하는데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가지고 스마트폰을 뺐던데. 그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자, 그렇습니다. 좀 달리기.
0: 그렇습니다. 이런 거. 정말 네. 좋습니다.
1: 짧게라도 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 뭐 서울 따릉이를 좀 타보시는 것도 아, 좋을 따릉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1453번님. 네. 59년생이고요. 최근 들어서 엎드렸다 일어서고 머리를 움직이고 나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야. 저는 나름 운동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셨어요.
0: 네, 엎드렸다 네. 일어날 때 발생하는 어지러움증. 네. 자율신경장애에 의한 어지러움증이고요. 아. 지금 현재 환자분의 연세가 이제 50대 후반, 60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네. 이때가 혈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대사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고지혈증이나 고혈압도 이때쯤에 많이 새로 시작되는데 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이때쯤이 누워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인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아. 혈관의 탄력이 좋으면 일어났을 때 혈관들이 쫙 수축해주면서 머리로 가는 피를 쫙 밀어 올려주는데 네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면은 다리 쪽으로 피가 쏠리게 되면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니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자율신경장애가 발생합니다. 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쪼그려 있다가 네. 일어나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또 누워있다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런 체위의 변동이 일상생활 중에 늘 벌어지잖아요. 이런 순간마다 뇌는 계속 피로함을 느낍니다. 네. 뇌에 허혈성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럼 뇌는 이 극심한 피로감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것이 평상시 어지러움증을 더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또는 엎드려있다가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만 어지러웠던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고개만 돌려도 어지럽다.
1: 아, 그래요.
0: 신발끈 묶으려고 잠깐 고개 좀 숙였는데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만성화되어 있다면은 단순히 고개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지러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초기에는 그냥 급격한 체위의 변동이 일어날 때만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자율신경계 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어지러움증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0: 제일 좋은 방법은 대개 이런 환자분들의 약 절반 정도가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집니다.
1: 아, 물을 좀 많이 마시는
0: 그렇습니다.
1: 거예요?
0: 그렇습니다. 탈수를 예방하는 게 좋은데요.
1: 네네.
0: 지금 기온이 굉장히 덥더라고요.
1: 네.
0: 오늘 여기 이렇게 오는데
1: 어우.
0: 제 바깥에 온도를 보니까 32도가 넘어가고
1: 그러게요.
0: 아스팔트 위의 온도는 36도까지 네네. 올라가 있는 것을 봤는데
1: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이럴 때 탈수가 굉장히 심해지고요. 하루 종일 숨만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옆에 가지고 계신 그 물병 있죠.
1: 네네.
0: 그게 300cc 정도 되는 물병인데
1: 작은 물병입니다.
0: 그걸로 3, 4병 정도의 땀이 증발합니다.
1: 아.
0: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없어져요. 그만큼. 그런데 그만큼 물을 드시는 분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저런 작은 페트병으로 3, 4병 이상은 네. 기본적으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 아.
0: 그 정도를 마시지 않는 분들이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또 많이 겪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수분 섭취를 조금만 더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로는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는 운동을 근력 운동이죠. 이거는
1: 네네.
0: 아까 제가 이제 유산소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지럼증이 있을 때 체위 변경에 의한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코어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뭐 복근.
1: 스쿼트나 뭐.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스쿼트 정말 최고의 운동이죠.
1: 네네네.
0: 스쿼트, 그 다음에 까치발 들면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을 예방하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야.
0: 스쿼트 정말
1: 처방전까지 다 내려주셨네요.
0: 네.
1: 물을 맞죠. 좀 많이 드시고.
0: 그렇습니다.
1: 네, 스쿼트. 그다음에
0: 최고죠.
1: 발 뒤꿈치 들고.
0: 네.
1: 요 정도는 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0: 그럼요.
1: 네.
0: 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1: 네.
0: 놀면 뭐 합니까? 네. 이렇게
1: 놀면 뭐 합니까?
0: 네. 뒤꿈치라도 살짝 이렇게 좀 들어주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1: 좋죠.
0: 집에서 양치질하면서 저 네. 매일 아침 양치질하면서 스쿼트 하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이렇게 50개를 합니다.
1: 오.
0: 아침에 양치질하면서 30개 하고요. 머리 말리면서 20개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만 저 50개 스쿼트를 하죠.
1: 네.
0: 자전거 타고 출근합니다.
1: 아, 정말요?
0: 네.
1: 이야.
0: 그럼 이제 제 허벅지는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어지러움증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1: 이야, 부럽습니다. 우리 자원장님. 네. 자, 이런, 수분 보충과 이런
0: 그렇죠.
1: 운동을 좀 틈틈이 해보시고요.
0: 네.
1: 3983님도 40대 후반 남자인데요.
0: 네.
1: 앉았다 일어날 때 확 어지럼증이 올 때가 있어요.
0: 비슷한 케이스네요.
1: 건강검진에는 정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셨는데.
0: 네. 자율신경 검사 해보시면 됩니다.
1: 네. 그 다음 문장이 네. 중요합니다.
0: 네.
1: 원장님 정말 중년 BTS 같으세요. 이렇게. 중년은 뭡니까? 중년 좀 빼주시지.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아우, 저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군요, 이분이.
1: 순간 약간 어지럼증이
0: 네.
1: 오네요.
0: 아, 네.

0: 그래서 BTS를 네. TBS로 잘못 봤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0: 중년
1: 감사합니다.
0: BTS.
1: 네. 집에 가서 네. 집사람한테 자랑해야겠네요.
0: 아, 야, 좋아하시겠네요. 네, 네. 자, 아, 그렇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아, 제 옆에 중년 BTS와 함께 하는 네.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네요. 네.
1: 아유, 살다 또 BTS라는 말까지.
0: 아, 네. 부럽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아, 그리고 아, 2775번님이 네. 그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네. 머리 윗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느낌이 아. 있는데 왜일까요? 머리도 네, 가끔 네, 아프다 네. 맙니다. 네. 이러셨어요.
1: 야, 오늘도 이런 분이 한 분 오셨었거든요.
0: 아, 그래?
1: 머리 위를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는 것 같다. 따끔따끔하면서 막 아프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검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후두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해드렸어요.
0: 후두신경통.
1: 네. 네. 뒤통수신경통 혹은 후두신경통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경우라면 혹시 목빗근 쪽이 많이 뭉쳐있지 않은지
0: 아,
1: 만져보시면
0: 목 뒤쪽에?
1: 네. 목빗근이라는 게 이 귀 네. 뒤에 볼록 튀어나온 요 그 뼈가 있어요.
0: 아, 있네요.
1: 예, 그 뼈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네. 이렇게 앞쪽으로 쇄골까지 와서 붙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주는 근육인데요.
0: 네네.
1: 요 근육의 피로감이 높으면 여기 살살 만져보면은 요 네. 귀 뒤에
0: 네.
1: 볼록 튀어나온 데 주변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네.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예, 이런 근육들의 특정 근육의 근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면서
0: 네.
1: 경추에서 빠져나오는 후두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러면 그럼 거기가 찌릿찌릿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 후두신경이 끝나는 지점이 정수리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정수리부터 촥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이 짜릿짜릿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0: 네네.
1: 요 근육 말고 머리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머리 널판근이라는 근육도 우리 이렇게 목 잡아보면 뒤에 큰 근육 있잖아요.
0: 네. 네.
1: 그 근육의 피로감이 뭉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요거는 중간중간 좀 풀어주면
1: 너무 좋죠.
0: 좋아집니까?
1: 네, 너무 세게 주무르진 마시고요.
0: 네.
1: 예, 좀 가볍게 이렇게 해서 혼자서 슬슬 만져주시는 것도 좋고 반대편 손을 좀 넘겨가지고 이렇게 좀 쓸어주시는 방식도 좋습니다.
0: 네.
1: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부드러운 아로마 마사지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고도 드리고요. 남성분들은 조금 민망하잖아요. 마사지 받는다는 게
0: 스스로
1: 좀 풀어주시고 좀 사우나 같은 데 가셔가지고
0: 남성분들도 받으셔도 좋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아, BTS가
1: 저는 좀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네. 그렇게 가서 좀 풀어보시고
0: 아.
1: 운동하시는 것도 좋고요. 반신욕 집에서 하실 수 있으면은
0: 네.
1: 한 10분 정도 반신욕 해보시면
0: 10분
1: 좋습니다.
0: 정도. 네. 네.
1: 근데 그것도 10분 15분 넘어가면 근육이 좀 노곤해지면서 더 지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반신욕 해보시고 근데 이렇게 내가 근육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도 계속 저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으면은
0: 네.
1: 병원에 오셔서 전문의약품으로 된 약을 좀 받으시는 게 낫죠.
0: 네.
1: 처방 좀 받아가시면. 금세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유지가 된다. 이런 후두신경통이.
1: 네, 제가 보통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약물치료를 해보고
0: 네.
1: 호전 추세가 있으면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요. 호전 추세가 전혀 없다 싶으면은 그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뇌 영상 검사를 권유를 드리죠.
0: 그렇군요.
1: CT라든지 MRI 이제.
0: 네네. 4815번님 가끔 눈이 많이 피곤할 때 안구 뒤쪽에 두통인지 네, 안통인지 네. 구분이 잘 안 가는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1: 네.
0: 이럴 때 뒷골도 뻐근하고 하거든요. 눈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가요? 그러셨어요.
1: 눈동자를 움직여주는 근육이 이 외안근이라는 근육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근육으로 되어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눈동자를 좌우 상하로 움직여주고 회전하는 역할까지 해주는데
0: 네.
1: 이 근육이 발생학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뒤통수에 있는 후두하근이라는 근육과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0: 아.
1: 후두하근과 눈동자를 움직이는 외안근이 발생학적으로 같은 이 세포에서부터 분화돼서 나가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머리 뒤에 이렇게 가만히 손을 얹고 이렇게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힌 다음에 눈동자를 막 움직여보면 고개 있는 근육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져요.
0: 아, 그러네요.
1: 네, 그죠. 그게
0: 신기하네.
1: 같은 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목이 많이 뭉치시는 분들이
0: 네네.
1: 안구 뒤편에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요즘 목이 좀 많이 뭉쳤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0: 네.
1: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신경성 두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가 아주 높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0: 네.
1: 일단은 목을 한번 좀 풀어보시고 목 쪽의 근육 긴장도 풀려면 뭐 스트레칭도 좋지만 사실 잠자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0: 네.
1: 베개를 좀 바꿔보시고 또 나한테 편안한 베개 똑바로 누워서 잘 주무시는 습관 이런
0: 네.
1: 것들을 잘 길러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고 효능이 없다.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0: 네.
1: 이 3차 신경성 자율신경성 두통은 아닌지 감별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아, 이런 그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 신경이.
1: 신기하죠.
0: 네, 신기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게 목 이런 마사지 같은 거
1: 네.
0: 그리고 그 왜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1: 아, 자가 마사지 기구.

0: 폼롤러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근데 그거 너무 센 게 많더라고요. 아니,
2: 폼롤러 왜 이렇게 해서 동그란? 네.
1: 그래서 좀 살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목침이나 폼롤러는 이제 사용하시는데 폼롤러 너무 그 직경이 얇은 걸 쓰시면은 너무 압력이 많이 이게 가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조금 큰 거.
2: 큰 거, 두꺼운 거.
1: 네, 그렇게 해서 압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목을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폼롤러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037번님, 선생님 간혹 가다 가운데 뒷목과 머리 붙은 부분, 바로 위쪽에 콕콕 쑤시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런 게 아니라 몇 분 간격으로 몇 번 그러다 사라지거든요.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달에 한 번 정도요.
1: 어쩌다 한 번씩.
0: 네네네. 이게 뇌 이상 신호일까요? 그러셨어요?
1: 근데 이게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요 신호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머리에 한 가운데 아주 특정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고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네네. 대개는 그냥 넓게 이쪽 그냥 뒷골이 아파요. 뒷머리가 아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한 가운데 뇌하, 머리하고 접히는 그 딱 그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고 하신 거라서 네네. 이런 경우라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경추의 불안정성 때문에 근육보다는 경추 그 자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봐도 감별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사실 중요한데 이게 혈관성 두통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 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두통이 그 혈관이 척추 혈관이 있거든요. 이 척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감별을 해볼 필요가 있죠. 서너 달에 한 번씩 겪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몇 년 정도 되었는지도 저희들 좀 따져봐야 될 문제고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이 꽤 강도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 구토감 약간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은 이거는 좀 응급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0: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1: 그래서 문자 주신 분에 해당되는 사연일지 모르겠으나 혹시 비슷한 증상을 겪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강도가 높고 아주 특정 부위 정말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특정 부위에 강도가 높게 찾아오면서 구역 구토감이 있다. 그러면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0: 네, 그렇죠.
1: 네.
0: 이게 뭐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일시적이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꼭
1: 빨리 병원을 찾아보셔야
0: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죠.
1: 맞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116번님이 앉아있다 일어나면 가끔 어지러움이 일어나 아까 뭐 똑같은
1: 그렇죠. 기집성 조화라
0: 얼굴에 눈 입주에 경련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 아.
0: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하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그러셨어요.
1: 아마 신경과 의사가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자, 기집성 저혈압이 나타날 때 말 그대로 기립했는데 저혈압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피가 부족하죠. 이 피가 부족한 것을 내 몸이 어떻게 해서든 채워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래서 심박이 상당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혈압은 한 15에서 20 이상 떨어지게 되고요. 심박수는 20%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립성 빈맥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기립성 빈맥증후군이 있을 때 우리 뒤통수 쪽에서 나오는 안면신경이 손해동맥이라고 하는 동맥이랑 살짝 이렇게 겹쳐지면서 지나가는데 빈맥이 심하게 발생하면은 이 동맥이 안면신경을 건드려요.
0: 아, 그래요?
1: 그러면 안면 쪽에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서 질문 주신 분께서 겪고 계시는 건 기립성 저혈압과 기립성 빈맥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이 빈맥 때문에 안면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안면신경 압박증후군이라는 병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면신경 압박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MRA를 한번 촬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0: 네, MRA는 아까 그 혈관까지
1: 들여다보는 겁니다. 혈관이 진짜 그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0: 네, 꼭 병원에 빨리 가셔서 한번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오늘 닥터스 퀴즈 정답은요. 균형감각이었습니다. 균형감각.
1: 사상누각 아니었고.
0: 아, 그렇습니다. 2인삼각 아니고요. 2인삼각은 참 저도 몰랐네요. 뭔지. 네, 운동회 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유산균 받으실 분 1530번 5353 145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805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후라이팬 받으신 분 부럽네요. 네,
0: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주 순식간에 마치 토네이도처럼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1: 감사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여기 나갔다 오면요. 굉장히 저 스스로도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0: 아, 저도 이제 뭔가 진료를 받은 것 같아요. 방송이 아닌 진료를 한 시간 더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1: 진료실도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길 안내 뇌건강 살펴주신 내비게이션 신경과 장민욱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죠.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9: 저녁 6시가 다 됐는데도 서울 현재 기온이 31도입니다. 서울 동남권, 서남권을 포함해서 경기도 포천, 고양, 광주, 여주

하남, 안성, 오산 지역과 인천은 강화도 지역, 또 경북은 경산과 예천, 대구는 군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발령 중입니다. 이럴 때 갑자기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이 시각 서부간선도로는 안양교 이전부터 성산대교까지 도심 쪽으로 거의 전구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이 반포대교 부근 2차로에 고장차 이제서야 치워진 상태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남대교에서 행주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행주대교 조금 못 가 2차로에서 조금 전 사고 났습니다.

국회의원도 대기업도 회장도 영화 앞에서는 달라집니다. 그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금발의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냥 영어 강사가 아닙니다. 하와이에서 한국인 신혼 부부의 웨딩 플래닝 하다가 한국에 반해버렸고 한국어 학과까지 졸업하고 서울로 건너왔습니다. 국회의원과 대기업 최고 경영진께 1대1로 영어를 가르쳐 주셨고 공중파 방송 앵커까지 하셨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18년을 살고 이제 다시 하와이로 돌아가는 하와이 며느리. 오늘 K스토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안타깝게도 라디오는 지금 듣고 계시지만 우리는 항상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왔는데 오늘은 약간 연결에 문제가 좀 있는 관계로 라이브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방송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K스토리 채널로 가보시면은 모든 게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는 TBS와 성공21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라이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유튜브 채널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시면 본 방송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유료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의 특별한 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와이 출신 여성인데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처음으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영어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국어를 처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서는 한국 신혼부부의 웨딩 플래닝을 하다가 한국어에 반해버렸고 서울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사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대기업 최고 경영진 CEO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방송 앵커까지 하셨습니다. 지금은 JK 스터디 글로벌 센터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하와이 며느리라는 별명을 드렸는데요. 직접 만나보시죠. 졸린 고작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와이에서 온 졸린 고작입니다.
0: 네. 사실 저는 졸린이라는 말보다 잼이라는 말이
1: 맞아요,
0: 훨씬
1: 맞아요.
0: 더.
1: 왜냐하면 저 선생님인데요. 사실 저 부를 때는 졸린 선생님 말하면은 애들 항상 너무 웃긴다고 해서 제가 그냥 잼으로 그냥 별명 만들었어요. 졸린 선생님, 졸리니까요.
0: 졸리니까. 졸린 선생님.
1: 졸린 선생님이요.
0: 졸린 선생님. 그렇죠.
1: 졸린 거
0: 선생님이.
1: 맞아요. 항상 졸려요. 그래서 맞게만 돼서.
0: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잼이라는 별명은
1: 네.
0: 원래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별명이 아니라 한국에 건너와서
1: 네, 맞아요.
0: 잼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이 졸리면 안 되죠.
1: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선생님 돼요.
0: 와, 전부 다 그거 의미가 있군요. 재미있는 선생님. 그래서 잼 선생님.
1: 네,
0: 재미있는
1: 맞아요.
0: 선생님. 와, 이제 정말 오랫동안 같이 방송 활동을 했는데 그 이름의 역사를
1: 처음
0: 처음
1: 들어봤죠.
0: 알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이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미국 와에서 왔고 그 호놀룰루 도시에서 왔는데 지금 그 서울 신촌에서 아이 두명 키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딸이고 10살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6살입니다. 그래서 그뭐 일하면서 또 아이도 키우고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TBS EFM Diverse Voices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들 그리고 교육을 관련된 교육 전문가로 고정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굉장히 익숙한데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낯설네.
1: 네,
0: 낯설어요.
1: 맞아요. 갑자기 우와.
0: 근데 그때는 뭐 졸린 선생님이 아니라 잼 선생님이라고 학원에서 그렇게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다이버스 보이스 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하고 교육 전문가를 모셨는데 오늘은 오늘을 드린 이 별명이
1: 네.
0: 하와이 며느리라는데 마음에 네. 드시나요?
1: 아, 네. 어, 너무 귀엽죠. 저 앞으로 아마 그거 써야겠어요. 네. 하와이 며느리.
0: 아, 아쉽습니다. 진짜 이게 생방송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계시면 물론 나중에 올라가서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잼 씨가 정말 머리에 꽃까지 달고 옷도 다 거죠. 완전히 하와이 여자, 하와이 여성이 네. 그 분위기를 네. 내고 계시는데요.
1: 혹시 하와이 속에 꽃 하는지 아세요?
0: 아니요. 왜요?
1: 그 왼쪽 가시면은 결혼했다고 그런 의미 가지고 있고 아. 그 오른쪽 가면은 저는 완전 싱글 솔로라서 솔로. 네. 오,
0: 나는 솔로라고 솔로.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 왼쪽으로 하고
1: 그래서 그렇게 어머, 사람들 아. 좀 고시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예쁘잖아요.
0: 와, 어, 그 네. 꽃을 고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내가 싱글인지 네, 네.
1: 말 안 해도 반지 없이 그냥 대신 꽃으로
0: 아, 그러면 왼쪽은
1: 왼쪽은 결혼했다. 아니면 뭐 남자친구 있다.
0: 근데 아, 주인
1: 오른쪽.
0: 있다.
1: 네. 왼쪽은 맞아요. 똑같이 그 네 번째 그 손가락. 왼손 네 번째 아~ 그 반지잖아요.
0: 예, 손가락에.
1: 네, 똑같이.
0: 그렇군요. 아, 나 그런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아, 저도 이제 따라봐야 되겠네요. 네. 저희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1: 네.
0: 오른쪽으로
1: 가져왔어야 되는데.
0: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한국에 오신 지 18년이나 됐는데, 네.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고 계신 게, 저도 신기한데, 본인은 신기하지 않으세요?
1: 어, 너무 신기해요. 저도
0: 아마. 영어가 훨씬 더 편안하시죠? 이렇게 방송할 때도.
1: 아마 마음도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저 한 13살, 14살 때부터 좀 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0: 그래서 14살, 13살?
1: 네, 완전 케이팝, 아주 옛날 케이팝을 좋아해서,
0: 아~
1: 그때 저 혼자 그, 뭐, 신화, 아시죠? 아, 신화, 뭐, H.O.T.
0: 어. 오, H.O.T.
1: 네, 그런 네. 가수들이 좋아해서 제가 그 가사 보고 한글 따라 쓰고 네. 그렇게 배우게 시작됐어요. 아, 배우게 됐어요.
0: 제가 그거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한국어 학과로 가신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하와이에서 한국어, 왜냐면은 많은 나라 한국어, 요즘에는 많은 나라 한국어 그렇죠. 학과를 아, 진행, 뭐, 대학, 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데도 그때 당시는 그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어 학과라는 곳을 없을 텐데 4년제 대학인 거죠.
1: 네, 네.
0: 근데 어디서

0: 네네, 있어요.
1: 와, 인기가 많았나 봐요, 한국어
0: 네네.
1: 학과가.
0: 그래서
1: 와.
0: 유명해서, 뭐, 벌써 허위도 썰고 있었는데도 한번 그 한국어 학좀 배우고,
1: 네.
0: 전공하고, 한국어도
1: 어머.
0: 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 왔어요. 와.
0: 완전 오랜 이야기였어요.
1: 그러니까요. 18년 전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그게 가장 정말 인상이 남네요. 대학
0: 네.
1: 안에서 하와이에 있는
0: 한번
1: 대학
0: 가보세요.
1: 안에서 한옥이 있다는 것.
0: 너무 예뻐요.
1: 와,
0: 한번
1: 한번 이제
0: 가보세요.
1: 하와이 주립대학교에
0: 네.
1: 가보시면 한번 한옥에 있고 아니 한옥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 제가 하와이를 아직 못 가봐서 나중에 가면은 한번 가야 되겠어요. 와, 그러면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국회의원들한테
0: 네.
1: 뭐, 아, 뭐 대기업 CEO들한테 이렇게 영어를 가르쳐 줬다고 했는데 이게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님, 뭐 부사장님 1대1로 영어로 가르쳐 주셨고
0: 네.
1: 했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0: 그쵸.
1: 그분들의 처음 뵙고 진행했던 첫 수업
0: 네.
1: 그 혹시 아직 기억하세요?
0: 어우, 그럼요. 사실 저도, 저 그냥 영어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사람한테
1: 예.
0: 가르쳐 줄수 있는지. 근데 직접 만나셨을 때는, 너무 착하고, 저한테도 잘해주고, 제말잘 듣고,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그좀 높은 사람이라도,
1: 예.
0: 선생님 말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와, 그렇죠.
0: 네.
1: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가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0: 그쵸.
1: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들은 이 사회 치저층이잖아요. 뭐 권력자라고 부를 수도
0: 네.
1: 있는데 영어 앞에서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뭐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뭐 그런 게 있나요?
0: 뭐, 아마, 평소 사람들, 처럼 그냥 표현을 못할 때는 답답하고,
1: 네.
0: 근데 너무 대단한 게, 우리 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말 계속 들어주고, 좀 노트하고, 완전, 뭐, 고등학생처럼 열심히 하는 모습 봐서 그거 너무 신기해요. 항상, 그거 항상 기억에 남아요. 네.
1: 그 생각하면은, 아이 뭐, 대기업의 대표님이시니까,
0: 네.
1: 사장님이시니까, 막 사람들을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0: 그런 것도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제말 잘.
1: 그러니까,
0: 저도 놀랐어요. 그쵸?
1: 와, 회사에서는 완전 대장이시지만,
0: 네.
1: 국회의원도 이렇게 막, 방송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싸우고 하고 그렇게
0: 네.
1: 하지만, 선생님 앞에서만큼은 고등학생 같다. 그러니까,
0: 네. 신기하죠.
1: 와, 진짜
0: 그리고
1: 신기하네요.
0: 또한 아마 원래 머리 좋은 사람 좋으신 분이라서,
1: 예.
0: 네, 금방 배워요. 그건 좋죠.
1: 아, 뭐,
0: 선생님한테, 네,
1: 가장
0: 만족스러워요.
1: 그런 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
0: 네.
1: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빨리 배우고 싶은 거, 그리고 가장 잘 하고 싶은 게가 뭔가요?
0: 아마, 제일 배우고 싶은 거는 바로 스몰 토크이죠. 스몰 토크, 뭐 사람들 처음 만날 때는
1: 네.
0: 어떻게 질문 주고받고 그런 거 하고 싶어서,
1: 네.
0: 사실 그것도 어렵잖아요. 저, 모국어로, 영어로도, 스몰 토크, 좀 어색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영어 할 때, 그거는 아직 영어 많이 배워도, 책 많이
1: 네.
0: 읽어도, 스몰 토크는 아직 좀 쉽지는 않아요. 그쵸?
1: 그렇구나. 이게 일단은 이게 아이스브레이킹이라는 거죠.
0: 네.
1: 아이스브레이킹 대화를 그거를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0: 네,
1: 뭐
0: 그쵸.
1: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뭐
0: 네.
1: 그냥 말 그대로 새로 대화를 시작을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가장 어렵군요.
0: 네, 맞아요.
1: 와,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15년 동안에 한국 아이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0: 네.
1: 한국 부모들의 영어 교육의 열정이 대단하시잖아요.
0: 네,
1: 그죠?
0: 맞아요.
1: 직접 겪어보니까 어때요?
0: 사람마다 다르지만,
1: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예.
0: 다르지만,
1: 네.
0: 어떤 어머들이, 네, 완전 그 열정이 어떻게 설명하죠? 일단 아마 부모님들이 다 우리 아이가 소중하니까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1: 네.
0: 앞으로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글로벌한 사람도 됐으면 좋겠어. 아마 영어 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네. 많이 시키고 네. 버닉스만 시키고 숙제까지

0: money
1: 아, 숙제를 많이 주라고 부모님들.
0: 주라고 그런 말 많이
1: 오,
0: 들었지만 뭐 제가 뭐 해줄 순 있는데
1: 네,
0: 아이들 가끔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숙제하는
1: 대단하죠. 와,
0: 학생이.
1: 그거 놀랍겠네요. 뭐지?
0: 네.
1: 원래는 숙제를 조금만 주세요라고 애들이 하면 잘
0: 오,
1: 맨날 하는데,
0: 많이 많이 주세요. 그런
1: 네,
0: 말도 많이 들었어요.
1: 와, 많이 주세요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학원을 운영을 하셨잖아요.
0: 네.
1: 아이들 가르쳐 주는 게더 힘들까요? 부모님을 상대하는 게더 힘들까요?
0: 아우, 부모님이죠. 아이는
1: 네.
0: 너무 귀엽고
1: 네.
0: 사랑스럽고 너무
1: 네.
0: 좋아요.
1: 네.
0: 제말안 들어도
1: 네.
0: 마음이 너무 순수해서 괜찮은데 부모님들 지켜보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1: 아, 진짜요?
0: 수업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조금 힘들지만 안
1: 네.
0: 그래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애들 잘 배웠으면.
1: 혹시 여태까지 부모님의 부탁을 한것 중에 가장 이 부탁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 그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0: 어떤 부모님들 그 수업 매일매일 한두 시간, 세 시간씩 해달라고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일하는 게더 쉽진 않은데 학생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1: 2시간, 3시간.
0: 두 시간, 세 시간.
1: 와, 대단해.
0: 회화만요.
1: 그냥
0: 쓰는 것도
1: 대화.
0: 아니고. 네.
1: 와.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0: 네.
1: 그게 그 다음 질문의 연결선인데, 사실은 원어민 강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게 여쭤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오래 배우는데도 항상 제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12년 동안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근데 막상 나가면은 말을 못 하겠더라. 자,
0: 네.
1: 잘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0: 제가 그룹 수업할 때는 바로 볼 수는 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긴장돼서 아니면 제가 실수할까 봐말 아예 안 해요.
1: 무서워서,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0: 무섭고 다른 사람들 날 판단할까 봐 제가 영어 못 한다고
1: 창피하고,
0: 창피하고
1: 예.
0: 그래서 그냥 말안 하고 그런 거좀 이겨내야 되는데
1: 네.
0: 아마 그것 때문에 좀
1: 안 돼요.
0: 무서워서
1: 아,
0: 아직도 무서워
1: 오케이.
0: 영어 뭐 울렁증
1: 야,
0: 있죠
1: 아, 영어
0: 울렁증 있는
1: 울렁증.
0: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만나면은 그래도 선생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0: 그러네.
1: 그룹 수업으로 하게 되면은 발표하라 그러면은 많이 어려워서,
0: 네.
1: 그래서 그 엄마가 그렇게 시켰나 봐요. 두세 시간 동안
0: 맞아요.
1: 대화하시라고.
0: 1대1은 더
1: 말.
0: 잘 되는데
1: 네.
0: 특히 회사에서 그
1: 네.
0: 회사 영어 수업도 있잖아요.
1: 아, 네.
0: 저뭐 영어 배우고 있는데 저 옆에 바로 제 매니저예요. 대표님, 뭐
1: 네.
0: 팀장님 바로 옆에
1: 오.
0: 있어서 팀장님 앞에서 영어 못하면은 아마 뭐
1: 그렇죠.
0: 맞아요. 그런 것도 좀
1: 약간
0: 있어요.
1: 창피하고
0: 네.
1: 쑥스럽고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면 안 되니까
0: 맞아요.
1: 내 실력을 내 진짜 실력을 안 보여주고 싶죠. 그렇지 진짜.
0: 맞아요.
1: 근데 좀 얘기해보니까 사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나이들이 그냥 정말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막 82세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0: 네.
1: 어른하고 아이들 중에
0: 네.
1: 수업하기 더 쉽고 수업하기 어려운 게막 이렇게 훨씬 더 어려운 분류가 어떤 건가요? 아이들인가요? 어른들인가요?
0: 가끔 아이들이지만 사실 이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저 배우고 싶은 사람들 잘 배우고 빨리 배우고
1: 네.
0: 아이들은 그냥 가끔 에너지가 넘쳐서 에너지가
1: 예.
0: 넘쳐서 가끔 저도 나이가 많아서 그런
1: 못
0: 에너지가
1: 따라해.
0: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1: 아,
0: 근데
1: 네.
0: 따라가는 게좀 조금 힘들어요. 저도
1: 와.
0: 에너지는 어우.
1: 그렇죠. 근데 원래 언어는 진짜 써야 노는 법인데, 안 쓰기 시작하면 다시 다 까먹고 그랬는데,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게가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난 실수를 해도, 나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난 실수해도 괜찮아. 이게 배우는 단계다라고 구글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수하는 거를 너무 무서워서 아니면 창피해서 말을 안 해버릇하니까 잘안 논다. 그러면 반대로 효과적으로 영어 실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0: 그쵸. 여기 뭐 혹시 여기 뭐 독학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수업 못 들으면은
1: 네.
0: 혹시 뭐 혼자 공부하기에는 사실 진짜 그 미국 드라마
1: 네.
0: 보고 영어 자막도 읽고

0: 따라 쓰는 것, 따라 말하는 것까지 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만 해도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도 해외 안 가봐서도
1: 네.
0: 그것만 해도 잘 해요. 잘 배울, 원어민처럼 잘
1: 아,
0: 할수 있어요.
1: 해외 나가본 적도
0: 근데
1: 없는데 혼자서 독학을 했던
0: 그런
1: 사람들이 네.
0: 사람들도 많이 많았어요. 그래서
1: 오.
0: 근데 아마 안 그래도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뭐 예를 들면 한국 회사 뭐 대신 뭐 해외 가서 회사
1: 그렇죠.
0: 들어가고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1: 네.
0: 빨리빨리 배울 거예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서야 이렇게 노는 건데, 그래도 혼자서도 할수 있는 방법이. 아, 저는 드라마를 보면은 자막은 읽어도 따라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 그거는 다른 거네. 따라 말까지
0: 맞아요.
1: 따라서 해라.
0: 인토네이션까지 다 하면은 조금
1: 아.
0: 자연스럽게 따라 할수 있어요. 그쵸?
1: 아, 그냥 듣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 반복적으로 계속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0: 그 효과, 뭐, 자기 배우는 거, 그거는 효과 있으면 계속 해도 되죠.
1: 근데 다른 분들이 보니까 반복적으로 거의 외우듯이 발음을 이렇게 다까지 인토네이션까지 전부 다 따라서 하는 사람. 그래서 이게 드라마를 미드 같은 경우 미국 드라마를 봤을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말도 해보시고 같이 따라서 말하고 그 톤까지 다 따라서 말하는 거가
0: 맞아요.
1: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와,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3살, 14살부터 한국인 친구가 있었고 동네 친구가 있었고 뭐 한국 케이팝을 되게 1세대 케이팝 아이돌들을 되게 좋아했고 한국어 학과까지 했었는데, 근데 했던 일중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신혼부부들이 사실상 옛날에는 한때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신혼여행지가 하와이였습니다. 예. 뭐
0: 맞아요.
1: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0: 아직도 많이 와요.
1: 아, 아직도 많이 오시는군요. 그래서 잼 씨 같은 경우는 하와이에서 웨딩 플래너를
0: 맞아요.
1: 했어요, 정말? 아니, 그냥 신혼여행뿐만 아니라 웨딩까지 다
0: 다
1: 진행을 하시는
0: 해주고,
1: 거예요? 와, 그렇게 한국 부부들도 이렇게 많이 많은 손님이 가지고, 뭐.
0: 원래, 저도 한국어 전공해서도
1: 네.
0: 사실 그거는 한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1: 아.
0: 일하면서 그렇게
1: 예.
0: 한국어, 사실 실제 한국어는 그렇게 배웠어요.
1: 아.
0: 그래서 근데 손님도 그냥 한국 사람만 아니라 그 국제 커플도 많이 들어와서
1: 네.
0: 뭐 한국 여자, 뭐 일본 남자, 뭐 이런
1: 네.
0: 식으로. 근데 그때는 너무 재밌는 일이에요. 항상 사람들 제일 행복했던 날이랑 같이 보내는
1: 네.
0: 게 너무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웨딩 플래너라고 하시니까 결혼식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의 결혼식은 많이 가보셨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셨나요?
0: 맞아요.
1: 아.
0: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사실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좀 심플한 웨딩도 많이 좋아하는데 그냥 해변에서
1: 네.
0: 사진 찍고 우쿨렐레 그거 하는 사람도 이렇게
1: 그게
0: 치고
1: 심플하지 않습니다.
0: 근데 너무 예뻐요. 심플해서도 예뻐요.
1: 그러니까 한국 결혼식하고 딱 특히 그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물론 해변이 당연한 거겠지만 해변이 있으니까 그냥 하와이식 결혼식이 꼭 이거만큼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가 있을까요? 특별한 부분이 한국이랑 비교를 하면.
0: 한국이랑 비교하면은 한국에서 하는 결혼식은 너무 빨리빨리 끝나잖아요. 근데 하와이는 다 너무 슬로우하게 천천히 보내고 한몇 시간 동안 같이 하고. 근데 우리 한국 손님은 아직도 사진 제일 중요한데 보통 그 웨딩 드레스 뭐 스타일링 다 한국 결혼식처럼 많이 했어요. 결혼식 할 때도 한국처럼 그 축가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그것도 같이 해요. 그거는 완전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그 결혼식 때 사람들이 축가 부르는
1: 아,
0: 거.
1: 정말요? 하와이는 미국에서 없어요, 그런 게?
0: 원래 없어서.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이거 왜 하지? 그 생각하다가, 보통 신랑이 신부한테 노래 해주면은, 사람들 다 울어요. 저도 울고. 제가 웨딩 플래너인데도
1: 네.
0: 울면 안 되는데, 저 울어요. 너무
1: 아,
0: 좋아요.
1: 그 웨딩싱어라는 그 개념이

0: 원래 없는 거죠. 여기 한국에서는 그게 많은 거. 그것도 새롭네요, 사실상. 근데 이 하와이는 뭐왜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1: 그냥 전국이죠.
0: 아,
1: 날씨가
0: 그럼
1: 좋고
0: 예.
1: 리조트까지 다 좋고 맛있는 것도 많고
0: 네.
1: 아마 그래서 근데 아마 첫 번째는 날씨죠.
0: 네.
1: 날씨 너무 좋고 해변에서 너무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고
0: 네.
1: 아마 한국 사람들 이런 로망 좀 있어요. 제가
0: 예.
1: 이런 일을 했을 때는
0: 네.
1: 그냥 해변 앞에서 그런 오픈카 타고
0: 오.
1: 빨간색 오픈카 타고
0: 예. 밝은.
1: 특히 빨간색
0: 네.
1: 빨간 차 타고 네, 신혼 여행 그렇게 보내는 게 아마 진짜 로망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렇게
0: 그렇군요.
1: 막다 해줬어요.
0: 그렇게 많이
1: 네.
0: 하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이제 결혼식을 하고 그 해변에서 사진도 찍고 식도 올리고 빨간 오픈카를 타고.
1: 맞아요. 빨간 오픈카까지. 그거는
0: 네.
1: 제일 중요해요.
0: 와, 그게 특징이겠네요. 한국
1: 네.
0: 관광객들이. 막딱 보면은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1: 네.
0: 익숙해 주셨으니까 그때 당시 하와이에 있었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1: 네.
0: 딱 보면은 아, 저분들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더라. 라는 것이 예,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1: 있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0: 예.
1: 다른 하와이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0: 네.
1: 이렇게 보면 알수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브랜드, 명품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해외 가서도 등산복까지 다 입고 나가요.
0: 아, 예. 네. 예.
1: 그리고 해변에서 아마 래시가드 입고 있는
0: 사람들은
1: 사람들은 아마 한국
0: 한국
1: 사람일 거예요.
0: 아, 완전 그게 특징이네. 근데
1: 맞아요.
0: 관광이 진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1: 네.
0: 래시가드를 해변에서 래시가드를 입는 사람들은 근데 원래 해외에서는 이게 해변에 가는 이유가 데우기 위해서 피부 데우기 위해서
1: 맞아요.
0: 하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1: 덥기
0: 덮는
1: 위해서도
0: 사람들은
1: 사고.
0: 한국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1: 맞아요.
0: 아 등산복 입는 나이 드신
1: 등산복하지?
0: 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명품만 이렇게 입고 있는
1: 좋다.
0: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다.
1: 그렇죠. 다 옷차림이죠. 패션 보면은
0: 와
1: 조금 알 수는 있어요.
0: 대단해요. 근데 사실 이 저희가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 학과를 가신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연습 삼아서 직장에서 한국인 회사에서 웨딩 플래너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처음에 서울을 왔을 때, 그 하와이하고 뭐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어 학과도 졸업했는데 한국에 왔을 때, 하와이에 있었을 때 상상했던 한국이 달랐어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1: 그렇죠. 왜냐면 그때 제가 봤던 K-드라마가 조금 그 서울에서 찍은 드라마 아니고 시골에서. 제가 약간 그 시골. 왜냐면 저도 시골 사람이죠. 하와이도 도시 있긴 있어도 완전 서울처럼 이렇게 큰 도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문화 차이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여기 이렇게 큰 도시에서 사는 게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높은 건물도 있고 원래 하와이에서 높은 건물 그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해변 안 보이니까요. 네. 그런 법
0: 그렇군요.
1: 있어요. 네.
0: 아, 법이 원래
1: 법이죠.
0: 정해진
1: 그냥.
0: 거예요. 높은
1: 네.
0: 건물, 가장 높은 건물 한몇층 정도밖에 안 될까?
1: 그래도 그쵸. 잘 모르겠어요. 근데
0: 근데 높게는 짓는
1: 높기는
0: 거는 안 된다라는
1: 네,
0: 거죠.
1: 맞아요.
0: 그럼
1: 너무 탐한?
0: 어떻게 보면 여기 한국 같은 경우는 공항 근처에 있는 건물들이 다
1: 네.
0: 낮아요. 높게 칠 수가
1: 맞아요.
0: 없거든요.
1: 네.
0: 그게 하와이는 그게 아예 그냥 해변을 잘볼수 있도록 해야
1: 네,
0: 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높게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니, 일단은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으로는 제 알기로는 필리핀 사람들은 많이 가 있고, 이제 잼씨의 어렸을 때 친구도 한국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인종하고 문화가 섞여 있어서 사는 게 일상이잖아요, 사실.
1: 네, 맞아요.
0: 그래, 근데 그런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가장 낯설었던 게가 뭘까요?
1: 네. 사실 저도 그 상상도 못 했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저한 그때 왔을 때 너무 외국인 많이 없었어요.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그렇죠.
1: 그 18년 전에. 근데 사람들이 좀 조금 쳐다보고

0: 근데 이제 좀 외국 사람들 좀
1: 네.
0: 많이 있어서
1: 예.
0: 괜찮네요. 네,
1: 그렇죠.
0: 사람들 쳐다봐도 그냥 살짝만.
1: 살짝만. 아, 외국인이구나.
0: 아니면
1: 옛날에는,
0: 네,
1: 오,
0: 완전 이렇게
1: 외국인이죠. 이렇게 할 텐데.
0: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그냥
1: 계속 쳐다.
0: 계속
1: 그런
0: 쳐다봐요.
1: 게또 있더라고요.
0: 네.
1: 아니, 쳐다보는 거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쳐다보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만 쳐다봐야 되는데,
0: 네. 어우,
1: 안
0: 계속.
1: 하더라고요.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0: 그래서
1: 그렇죠.
0: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1: 네.
0: 울었어요. 그냥. 어어어. 근데
1: 특히나 잼시 같은 경우, 이제
0: 금발.
1: 금발이다가
0: 네. 아마
1: 보니까
0: 신기했을
1: 더 그런
0: 거예요.
1: 것
0: 그쵸?
1: 같습니다.
0: 네.
1: 와. 야, 사실 오랫동안 잼시랑 같이 방송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처음 해보는 겁니다.
0: 아.
1: 사실상 그거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알게 되는데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겼다가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하와이 며느리, 네, 절린 씨, 저한테는 훨씬 더 익숙한 잼 씨의 이야기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선 청취 및 참여 방법 한번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013이 힘을 합쳐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오늘은 우리가 라이브 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방송은 녹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유튜브 채널 걸빙이 K스토리 213을 검색을 하시면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09, 샤프 095 하나로 보내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절린 씨, 아, 잼
2: 네.
1: 씨, 그리고 절린 선생님이시네.
2: 안 철려요, 지금? 괜찮아요?
1: 절린 잼, 안 철려요.
2: 안
1: 예,
2: 철려요.
1: 잼 씨, 2부에서 우리의 프로그램의 그냥 정말 특징입니다. 우리
2: 네.
1: 프로그램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비할 수가 없는 코너인데요. 이 코스 바로 아까 들어보셨죠?
2: 네.
1: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라는 우리 방송 슬로건인데요. 이거 잼씨를 모국어로 외쳐주셔야 되는데, 아마 제 알기로는 방송도 하셨고, 이렇게 좀 약간 이 목소리 성우도 하셨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를 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하와이에서는 영어를 많이 쓰잖아요.
2: 네,
1: 그래도
2: 맞아요.
1: 하와이어가 따로 있나요?
2: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하와이어도 많이 쓰는데 주로 영어도 편하죠, 사람들이.
1: 그렇죠.
2: 네.
1: 아, 그럼 하와이어를 하시는 거예요?
2: 아, 조금
1: 혹시?
2: 할 수는 있어요.
1: 그러면 오늘 부탁하는 게 영어를 하시는 잼씨지만 하와이어로 우리의 슬로건을 한국을 품은 이야기 케이스토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2: 네. 나뭐 올레로 데 코리아.
1: 와, 그게 무슨 말이죠?
2: The stories of Korea.
1: 아,
2: 한국 부문 이야기.
1: 그러면 저희 한 번만 또 가겠습니다. 한국을 품은 이야기, 그거 하와이어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스토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 아, 네.
1: 네.
2: 알겠습니다. 나뭐 올레로 데 코리아. K-story.
1: 멋있다. 그리고 하여도 진짜 그 말, 약간 뭐 뉴질랜드에서도 말이 비슷한 건가요?
2: 네.
1: 느낌이
2: 오늘
1: 그렇더라고요.
2: 네,
1: 네.
2: 느낌이 좀 비슷해요.
1: 와.
2: 네, 맞아요.
1: 와, 근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도 학교에서도 그런 하와이
2: 네.
1: 말도 배우고 있을 것 같은데.
2: 네, 초등학생 1학년부터
1: 네.
2: 배웠는데 제가 지난번 하와이 갔을 때
1: 네.
2: 그 언어만 아니라 그 하와이안 그 노래 뭐 챈팅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런
1: 네.
2: 것도 매일 아침에를 해요. 그래서 아마 애들은 6학년 정도 그때쯤은 많이 익숙해지고
1: 네.
2: 거의 유창하게 쓸 수는
1: 하와이
2: 있어요.
1: 말을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제 알기로는 옛날에는 하와이어는 원래

0: 운동 딱 있기는 한데 영어를 너무 많이 쓰다가 보니까 하와이어를 다시 안 쓰다가 나중에 다시
1: 맞아요,
0: 예,
1: 맞아요. 다시
0: 아 이거는
1: 살려줬어요.
0: 그렇죠
1: 네.
0: 살려야지 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1: 맞아요.
0: 다시 하와이어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잼씨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잼샘이다
1: 잼쌤,
0: 잼샘이니까
1: 네.
0: 선생님이셔 2014년부터 JK 스터디 글로벌 센터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1: 네.
0: 그게 보니까 3살 아이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82세까지
1: 네.
0: 이 어르신까지 가르치셨다는데 그긴 시간 동안 가장 뜻밖의 학생이 있었나요?
1: 네. 바로 그 82세 그 분이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학원 올 때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저 어릴 때처럼 그 영어 뭐 외우고 단어 뭐 외우고 못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이 사람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 사람은 82살인데 열심히 ABC부터
0: 아, 정말요? 네.
1: 네 배우고 있는데 근데 저도 궁금해서 이 나이 때는 왜 영어 배우고 있을까요? 근데 그 원래 아들 아마 아들은 그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 아마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고,
0: 네.
1: 그래서 손자가 영어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손자랑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영어 ABC부터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분 너무
0: 그러네요.
1: 대단하셔요.
0: 손자를 위해 영어를 정말 82세라는 나이로 영어를 배우겠다는
1: 네,
0: 아.
1: 요즘 그런 케이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0: 그래요?
1: 다문화 가족도 많이 생기고,
0: 네.
1: 네, 이제 네, 그런 학생 좀 있어요.
0: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은 약간 어떻게 아기처럼 초등학생 아니면은 유치원생을 가르쳐 주실 때
1: 네, 똑같이
0: 똑같이
1: 네.
0: 실력하는 거예요. 와,
1: 잘
0: 그러네. 예.
1: 따라하셔요.
0: 저
1: 안 그래도 뭐
0: 따라하세요.
1: 에이 에이 너무
0: 어떠셨어요?
1: 해맑게.
0: 잘하셨어요, 이제?
1: 네, 잘 하고 있어요. 네.
0: 와, 아직도 배우고
1: 아직도 배우고
0: 계시네.
1: 있어요.
0: 얼마나
1: 네.
0: 배우신 거예요, 대체?
1: 오, 아마 1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0: 예.
1: 수는 있어요. 일단
0: 와.
1: 애들한테 쓸수 있는 뭘 쓰는 말이 좀 배웠어요. 그래서 뭐 sit down 뭐 이렇게 앉아요. 뭐 네, 그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0: 와, 감동이다. 원래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젊은 사람이니까, 너가 그 언어를 배워서 나랑 대화해라, 이렇게 하는데,
1: 네.
0: 그 할아버지인가요? 할머니인가요?
1: 할머니의, 네,
0: 할머니.
1: 맞아요.
0: 아, 그 할머니의 마음이 참
1: 네,
0: 따뜻합니다.
1: 그쵸. 너무 아름답죠.
0: 근데 저는 이게 참 아쉬운 게 처음 알게 되는 건데, 이번에 하와이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1: 아, 네, 맞아요.
0: 와, 근데 18년을 살고, 떠나는 그 결정 언제 하신 거예요? 뭐왜 돌아가신다는 건가요?
1: 왜냐면, 우리, 첫째는 그 딸이 이제 10살 돼서, 사실, 그, 아기 낳기 전에, 그 남편이랑 뭐 얘기하다가, 우리 아이 나면은, 한 10년 동안, 한국에 살고, 그 남은 10년 동안 미국에 살자. 뭐 그렇게 정했는데, 벌써 그때가 됐어요. 시간 참 빠르시죠. 그래서, 왜냐면, 그, 한국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도 한번 미국에서도 좀 살아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0: 아이들한테.
1: 딸한테. 네.
0: 그러면 다 같이 가시는 건가요?
1: 일단 기러기 아빠로 하기로 했다가 그래서 우리 남편 지금 우리 가는 게 너무 싫다고 해요. 근데 아마 1년, 2년 뒤에는 같이 있을 거예요. 일단.
0: 합류를 하실
1: 네.
0: 거라서, 그래도 떠나시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딸
1: 네.
0: 같이 합류하시는 걸로 하는데, 이게 그 나이가 있죠. 이렇게
1: 네.
0: 좀 약간 네이티브 스피커로, 이제 제가 SNS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SNS
1: 네.
0: 친구거든요. 이제 잼 씨랑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한국어 굉장히 잘하시죠.
1: 네,
0: 예.
1: 맞아요.
0: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
1: 네,
0: 거죠. 예.
1: 맞아요. 아마 그것도 우리 남편 희망이었었죠.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 그냥 뭐 한글 배우는 것만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까지 한국어 열심히 써야 뭐 읽어야 뭐 그런 거 원했었는데 이제 그 때가 됐어요. 이제 딸이 그 학원 많이 다녔다가 이제 한국어 거의 원어민처럼 할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

0: 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1: 아이들이 원어민이죠.
0: 네,
1: 아빠가 한국 사람이니까.
0: 안 그래도 우리 이때까지 보통 집에서 영어만 쓰고 애들은 그냥 밖에서는 한국어 배우고 지금
1: 네.
0: 그냥 그냥 한국 학교 다니고 있어.
1: 네.
0: 그거 공립 학교. 네,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그래도 한국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한국어 하니까
1: 네.
0: 네, 많이 편하게 잘 쓰고
1: 완전히.
0: 있어요.
1: 원래 그 나이가 한 그때 12살이었었나요?
0: 네.
1: 12살 전에까지 가게 되면은 다른 나라
0: 네.
1: 가게 되면 그 언어를 배우게 되면
0: 네.
1: 네이티브 스피커 수준으로 네이티브 수준으로 된다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0: 네. 그런 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 예.
0: 한번 해보고
1: 아, 예. 네,
0: 알려드릴게요.
1: 한번
0: 해보고
1: 저는
0: 알려드릴게요.
1: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막 서른 넘고 20대 후반이라서 가망이 없고. 예,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 없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18년 동안이나 살고.
0: 그쵸. 아마 그리울 거 많을 것 같아요. 이제
1: 예.
0: 사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20살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진짜 한국에서 살면서 저 어른이 됐어요.
1: 네.
0: 그전에는 그 어릴 때는 미국에서 살고, 근데 진짜 어른, 제가 제 성격을 여기 한국에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사람.
1: 그렇죠.
0: 어떻게 설명을
1: 어린
0: 제가, 네.
1: 잼 선생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어른이 됐던 거죠.
0: 어른이, 네,
1: 네.
0: 됐어요. 완전.
1: 근데
0: 많이 성장하셨죠?
1: 문인이 성격은 한국에서 어른이 되다 보니까
0: 네.
1: 하와이에 들어갔을 때좀 약간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아요?
0: 잘 모르겠어. 많죠. 사실, 이제 하와이 갈 때도, 하와이도 많이 변했어요. 저도 미국 사람인데, 그, 미국이랑 오래 떠나서,
1: 네.
0: 바뀐 게, 꽤 많아요. 그, 뭐, 사람들이 이제 한국처럼, 뭐, 어플 많이 쓰고,
1: 네.
0: 뭐, 배달,
1: 예.
0: 뭐, 택시, 뭐, 같은 거 하는데, 10년 전에는 그런 거 아예
1: 거의
0: 없었어요.
1: 없었어요. 와.
0: 네.
1: 와,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결혼을 했을 때부터 이미 이야기가 한 거기 때문에 이제
0: 네.
1: 10년 살았으니까 아이들이 10살 됐으니까
0: 네. 네.
1: 이제는 남은 기간은 미국에서 갔다가 뭐 나중에 자기가 다 커서 그렇죠.
0: 네.
1: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은 문인의 선택으로.
0: 그쵸,
1: 와.
0: 네.
1: 근데 외국인이 사실상 뭐 엄마가 되는 거야 뭐 그렇고 직장 다니는 것도 뭐 그렇다 치고 그래도 외국인이 외국 출신이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0: 네,
1: 예.
0: 맞아요.
1: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부딪히는 어려운 벽이 뭐가 있을까요?
0: 아마 이런 얘기야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제 이름을 길어서 서류할 때
1: 네. 네.
0: 계속 이름 너무 길어서 이런 거안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 그렇죠.
0: 바꾸고도 뭐 인중하고 물어
1: 네.
0: 그런 것도 아직도 아마 외국인한테 편하진 않아요. 아직도 어려움이 있어서
1: 네.
0: 특히 비즈니스 할때 그런 서류가 많이 준비해야 돼서 아직까지는
1: 네.
0: 제가 그 매번 뭐 세금 낼 때도
1: 네.
0: 뭐 그런 그 문제
1: 이름
0: 아직도
1: 때문에
0: 있어요.
1: 문제가 생기는
0: 네.
1: 그런 경우.
0: 그냥 운영하는 것도 괜찮죠. 그냥 서류
1: 아.
0: 준비하는 게 아직도 네.
1: 아,
0: 편하진.
1: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게별 문제가 없는데 다
0: 네.
1: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이 절차가 이제 서류를 만들었을 때 세금을 냈을 때
0: 네.
1: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
0: 네,
1: 하시는
0: 그죠.
1: 분이 우리 방송에 나올 때마다 아니 나는 세금 내러 갔는데 왜내 세금을 안 받아요? 왜 이렇게
0: 그죠.
1: 어렵게 받아요?
0: 영어본도 가져와야 되고, 그
1: 예.
0: 한국어본도 가져와야 되고, 두 개,
1: 아.
0: 서류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외국 분이면.
1: 아,
0: 네.
1: 대표가 외국 사람이면은
0: 네,
1: 훨씬 더
0: 맞아요.
1: 서류가 많다.
0: 네, 맞아요.
1: 와, 이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서류만 훨씬 더 많은 거래요. 그게
0: 네.
1: 중빙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한 거구나. 아, 그게 참 우리나라는 언제 바뀔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긴 이름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컴퓨터 시스템에 제 이름
1: 아,
0: 받을 수 있으면 하나.
1: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
0: 그쵸,
1: 지금
0: 그쵸.
1: 절차상으로는 이름을 길어도 다 들어갔잖아요.
0: 네.
1: 옛날에 저 때만이라도 네 자로 다 잘리잖아요. 이름이. 제
0: 맞아요.
1: 이름이 네 자로
0: 그래서
1: 잘리잖아요.
0: 인증이 잘안
1: 그렇죠.
0: 되잖아요.
1: 인증을 안
0: 그쵸.
1: 돼요. 뭐,
0: 띄어쓰기도 그렇고.
1: 자스민 마가 뭐예요? 자스민 마.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물론 아까 잼 씨는 말씀을 하시기에는

0: 한국에서 20살 때 왔으니까 거의 어른이 됐던 그 과정이 한국에서 네. 겪어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아 여기 이상하다 나는 한국 사람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이제 이만큼 살아서 어쩔 때 내가 아 난 진짜 한국 사람 같아 이런 아. 그런 생각을 그렇게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있거든요 모든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들 그리고 아 난 아직 외국인이구나라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1: 오, 그럼요. 사실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하와이 갔었는데 네. 사람들이 저 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뭐 좋게 봤는데도 제 행동은 완전 한국 사람 좀 같아요. 사람들 인사할 때는
0: 하와이에서
1: 인사할 때 네 이렇게 하고 인사할 때는 or 웃을 때는 제가 입 가리고 지금도 그래요. 예. 제 손짓보다 그것다 이제 완전 한국 사람 좀 같아요.
0: 네. 아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1: 네 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0: 하와이에서는 한국 사람처럼 보인다.
1: 네.
0: 한국에서는
1: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저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아직도 빵 필수이죠. 빵만 좋아하고 밥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고. 저 아침에 네. 빵 먹고 우리 가족도 네. 빵 먹고 제가 샌드위치 먹고 뭐 그런 건 아직 안 변했어요.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 저는 그게 또 처음 들어봤네요.
1: 그래요?
0: 네. 원래는 옷 입는 스타일이나 그 약간 말투하고 이런 게 바뀌는 사람들은 있는데 네. 행동 자체가 너무 한국 사람처럼 바뀐다는 네. 게.
1: 특히 그 식당 갈 때 네. 보통 수저는 다른 사람 것도 미리 다 챙겨주잖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그런 행동 하면은 사람들이 네. 다 놀래요.
0: 그렇지.
1: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0: 왜 손가락 줘?
1: 그죠, 왜 줘요?
0: 네. 왜 서빙 하는 거야?
1: 그냥 서빙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0: 이것도 한국식이군요.
1: 네, 네.
0: 그런 부분이 한국식이군요. 와, 진짜 이 부분이 참 신기하네요. 네. 그거 생각을 못 했네요.
1: 네.
0: 정말. 이게 머리를 숙이는 게는 굉장히 익숙해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0: 머리 왜냐하면 여기 안녕하세요 항상 머리 숙이니까 거기 가져가는 게가 네. 일반화가 돼 있는데 네. 손가락 이렇게 갖다 놓는 것도 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네. 와. 그러면 18년 전과 지금 한국의 외국인에 대한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아까 얼핏 말씀을 하셨는데
1: 네. 이거 질문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사실 한 차이는 좀 느껴봤어요. 네. 저 옛날에 애들이 그 외국 사람 보면은 네. 미국 사람이다 그렇게
0: 맞아요.
1: 얘기했었는데 뭐 아무 사람 봐도 그냥 네. 미국 사람이다.
0: 저도 그랬어요.
1: 그랬어요?
0: 저한테는 애들이 어렸을 때 처음 왔을 때 네. 미국 사람이다.
1: 미국 사람이다.
0: 미국 사람 아닌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미국
1: 맞아요.
0: 사람이다.
1: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사람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0: 영어 사람.
1: 영어 사람. 영어 사람이다. 이제 그것도 많이 들리고 근데 이제 그냥 외국 사람이다. 이런 아마 말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0: 근데
1: 이제 우리 다 미국 사람 아니고 네. 그냥 외국 사람 아니면 영어 사람.
0: 영어 사람.
1: 영어 사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영어 사람 맞아요.
0: 영어 사람. 그래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옛날에는 그렇게 쳐다보는데 네. 이제는 좀 약간 외국인이 익숙해진 그런 분위기인
1: 네,
0: 거구나.
1: 네, 맞아요.
0: 와, 그러면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와이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전체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이 기본값이잖아요.
1: 네,
0: 다양한
1: 맞아요.
0: 사회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로운 사회인데 한국이 그 방향으로 네. 가려면 네.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1: 교육이죠. 아마 그렇죠. 옛날에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 보고 미국 사람이라고 그쵸. 했는데 뭐 이제 좀 교육 잘 시키면은 네. 뭐 이런 나라도 있다. 요즘 우리 아들 학교에서도 다문화 수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0: 예.

0: 매주 뭐 누가 와서 뭐 자기 나라에 소개해주고 그런
1: 그렇죠.
0: 수업도 있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애들이 그 다른 나라에 대한 많이 배우면은 잘 배우면은 앞으로 완전 다양한 네 한국도 아마 잘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근데 진짜 저는 잼 씨의 가르쳐 영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몇번
0: 네.
1: 봤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이로 가신다고 하니까 좀 약간 그 아쉬움도 있어요. 재밌는 선생님들이,
0: 재미는
1: 재밌는
0: 선생님.
1: 선생님을 하나 놓치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가르친 학생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더 나기 전에 영어를 배우든 혹은 혹은 배우고 싶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항상 같은 말을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수업 안 받아도 혼자 공부만 할수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언어 배우는 게 그냥 1년 만에 못 하잖아요. 평생 계속 배워야 돼요.
1: 그렇죠.
0: 네, 잘할 때까지. 근데 잘 하는 거 뭐예요? 그냥
1: 그렇죠.
0: 편하게 재밌게 배우면 돼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 말, 네, 해주고 싶어요.
1: 가장 큰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뭐
0: 네.
1: 12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그런데도 막상 쓰면은 안
0: 우리는 계속
1: 된다고 그렇게
0: 배워요.
1: 얘기를 했는데
0: 끝까지.
1: 아마 시험을 볼기 위해서
0: 네.
1: 그게 그 중심이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말을 하는
0: 맞아요.
1: 게.
0: 그 단어만 외우고, 그래서 아마 회화할 때는 많이 못 쓰는 단어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냥 회화적으로 간단하게 조금씩만 할수 있어도 그게 괜찮아요. 사실 회화할 때는 그 필요한 단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1: 맞아요. 근데
0: 네.
1: 너무 신기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엊그제도 이렇게 식당에서 가 있다가 옆 테이블에 젊은 사람 남녀가 앉아 있는데 계속 막 영어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로서로
0: 네.
1: 가르쳐 주고 있는 게딱 보니까 아,
0: 아.
1: 그래. 이렇게 해야지 영어가 느는 거지. 일반화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0: 네,
1: 생각을
0: 맞아요.
1: 했었어요. 자, 한국을 떠나면서 가장 그리울 것 같은 게 뭘까요?
0: 음식이죠.
1: 아, 아니, 그래도 밥을, 아직 빵도 많이 드신다고 그러셨는데,
0: 막 많이 먹어도 사실 하와이에서도 맛있는 그 한국 음식 맛집 많은데도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 20불 내고 김치찌개 먹는 거 너무 마음이
1: 마음이
0: 아프잖아요.
1: 아파요.
0: 여기서 너무 맛있는 김치찌개는 한 7,000원 만에 먹을 수 있는데. 아니, 맛이 달라요. 김치 맛이 달라요. 김치 제일 귀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한국 김치 너무 맛있고 하와이에서 파는 김치 그렇게
1: 그렇게
0: 맛있지
1: 맛있죠.
0: 않아요.
1: 근데 한국 식당도 있지 않을까요?
0: 있어요. 근데 코스트코 김치요. 그
1: 아, 코스트코 김치.
0: 대형 마트에서 파는 김치 그 맛이 안 나요. 그 손맛 있잖아요. 손맛.
1: 예, 쓴맛. 그 쓴맛 나는 이유가 고춧가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0: 좋은
1: 저
0: 인그리디언스 재료로 만들어서.
1: 와, 그러면 음식 같은 경우는 김치가 가장 그리울 것 같고,
0: 네, 그런 것
1: 김치찌개가
0: 같아요.
1: 가장 그리울 것 같고,
0: 네.
1: 20달러를 주고 김치찌개 먹기가 너무 아깝고, 마음이
0: 소주도
1: 아파.
0: 아마 8불, 10불 정도 내야.
1: 소주도 드시나요?
0: 네, 20불 김치찌개 먹으면서 소주 드셔.
1: 10불짜리 소주를 먹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0: 같이 먹어야죠. 삼겹살 먹을 때도 그렇게 해야죠.
1: 20불짜리 김치찌개에 10불짜리 소주에.
0: 어우, 너무 비싸게 먹는 거 너무 슬퍼요. 생각만 해도 슬퍼요.
1: 그러면 우리가 참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하와이를 아직 못 가봤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네,
1: 하와이를 한번
0: 오세요.
1: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럼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혹은 뭐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한테 잼 씨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0: 아마 요즘 사람들이 그 K-pop, 뭐 K-드라마 좋아해서 오는 건데 한국에 오시면은 사실 한국 역사까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통 문화 너무 예쁘고 우리 미국에서 그런 예쁜 문화가 없잖아요. 많이 다양해서. 그래서 역사까지 배우면은 아마도 더 깊은 또 한국도 깊게 네, 배울 수 있어요. 한국 문화가. 그래서 그 박물관.
1: 박물관이 에 선생님이 에
0: 오래
1: 에
0: 배워도 네, 발음이
1: 그렇죠
0: 어려운 단어도 있잖아요. 박물관도 가고 뭐 경복궁, 덕수궁 뭐 그런 데 가보면은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역사까지 배우라라는 네. 그런 게. 근데 사실상 하와이라는 곳은 한국에서는 역사 이야기가 나온 건데 하와이는 낯설지 않은 곳은 왜냐면 대한민국의 이민 사회 이민 역사에
0: 네,
1: 처음에
0: 맞아요.
1: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갔던 곳은 하와이.
0: 네.
1: 그랬었죠.
0: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1: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 않고 그래서 한국 역사에서도 그게 되게 깊게 네. 아,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저기면 깊게 이렇게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을 한마디로 배우신다면
0: 오, 한국 한마디로?
1: 네.
0: 한국은 완전 열심히 사는 나라입니다.
1: 아.
0: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사는 나라입니다.
1: 아, 열심히 사는 나라이다.
0: 이다.
1: 예, 한국이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 하나는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너무 아쉬운가 봐요.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타임머신을 타고 처음 서울에 도착했던 그날, 잼 씨를 만났다면, 잼 씨한테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오. 무슨 말씀을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0: 그 스물 살 때는, 부모님이랑 그 처음 헤어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네. 네. 첫날에 울었어요. 근데 그 잼한테, 괜찮을 거야. 그런 말 얘기하고 싶어요.
1: 네. 와, 잼 씨, 오늘 이렇게 케이스토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말, 나중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0: 네.
1: 예. 네. 오늘 케이스토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걸빙이 케이스토리213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과 함께하는 케이스토리,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죠?
2: TBS 캠페인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요즘 고장차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램프까지 가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하월곡램프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가 방금 정리됐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동교에서 상계교까지 가는데도 4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는데 반포대교 조금 못 가 3차로에서는 사고도 났고요. 이후로 여의도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도 길게 밀려있는데 여의도 중간 4차로에도 고장차가 있습니다. 강남권도로 중에 언주로 내곡내들목 이전부터 구룡터널 통과할 때나 양재대로 일원 지하차도에서 구룡마을 입구 쪽으로도 밀려있고요. 동작대로 이수역에서 사당역 지나는데도 시속 20km 안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5: 아유 더워.
6: 더워.
5: 왜 이렇게 덥냐.
6: 너무 덥네.
4: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TBS 교통정보. 서울 시내 특근 정체는 빠르게 풀려가는 추세지만 주의하실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인데요. 웅봉교 지나자마자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성수대교 부근부터 몰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도 월계을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옹진투납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은 고장차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성수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고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옹진투한데 동작대교 조금 지나 5차로에도 역시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후로도 여의도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몰려있고요. 강 건너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정체 구간 깁니다. 청담대교가 강 북쪽으로 밀리는데요. 특히 건대입구 역 쪽으로 연결되는 2차로가 정체고요. 성수대교도 강 북쪽으로 다리 건너기 어려워 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0: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전쟁 중에도 축구의 인기는 높았다고 하죠.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1914년 크리스마스 기간에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잠깐 휴전을 하고 축구 경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축구는 전쟁도 막지 못했죠. 그러던 1929년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루과이로 제1회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합의합니다. 원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 제플린, 이미그란트 송 들으셨습니다. 아, 전쟁 중에도 축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요새 어떻게 축구 잘 보고 계시나요? 아, 오늘이네요. 오늘 이따가 아침에 10시인가? 제가 멕시코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분께서 이렇게 예상을 좀 해주셨어요. 이따가 한번 같이 보죠. 이 축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또 어떤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보스턴, 아만다.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토토 노래는 꿈사랑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앱으로 보내셨는데, 권순우의 새벽 공감 처음 들어와 봅니다. 축구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처음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꿈사랑님. 아, 사연을 마저. 축구 얘기를 해주시는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처음 들어오셨구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주 만나요. 7007번님. 오늘도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라디오의 매력은 평소 관심 없었던 노래들도 막상 흘러나오면 가사까지 따라 부르진 못해도 흥얼흥얼 따라하게 되는, 심지어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검색해서 한 번 더 듣게 되는 매력이 있어요. 새벽 공감에서 묘하게 느낀 경험이에요. 가끔씩 권디의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사연 읽어주실 때 귀 기울여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데 고민도 좀 듣고 상담해 주시는 코너를 짧게라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고민이 오면 상담을 해 주시는 코너. 아, 잠시만요. 저기 황정호 PD님 이거 어떻게 괜찮아요? 아, 예,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빤히 쳐다만 보고 있네요. 네. 한번 같이 제작진하고 얘기를 해서 뭐 이런 코너도 재미있을 것 같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황정호 PD의 의견은 권순의 새벽 공감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에어로스미스 엔젤 4824번님이요. 이분 멋있다. 3-1 에어로스미스 엔젤 이렇게만 쓰셨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3이고 어디가 1이라는 것인지도 안 쓰고 에어로스미스 엔젤. 제가 알아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824님 혹시 듣고 계시면 또 올려주세요. 대한민국이 3이고 멕시코가 1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에어로스미스의 엔젤을 신청하니 틀어줘라 뭐 이런 뜻 맞겠죠. 아주 깔끔한 문자.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PD가 들어와서 그 7007번님 먼저 한번 고민을 보내주시면 그 고민 상담하는 거를 밖에서 들어보고 그때 결정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7007번님 사연 보내주세요. 어떠한 고민이 있을지 벌써 걱정되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노래로 위안을 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0511번님 멕시코전에서 권디는 1-0으로 이긴다고 하고 황정호 PD님은 1-0으로 우리가 진다라고 하셨어요. 너무해요. 이긴다고 해주세요. 저는 2-0으로 우리나라가 이긴다 예상해봅니다. 화이팅. 황정호 PD님 너무한다.

너무하다고 그러네요. 반성하세요. 그리고 일산 멋쟁이 주님 2대2 무승부 기대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마음도 이해해요. 멕시코가 상대적으로는 우리보다는 약간 좀 위에 있다 보니까 무승부를 해도 다행이다 싶은 그런 기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네, 황정호 PD님 지금 프롬프트 올리셨네요. 이기죠. 당연히 우리가 그냥 재밌자고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카펜터스 Close to You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석합니다. 신청곡 스키드로우 18 라이프 한 곡 더 카펜터스 Close to You TBS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8 라이프가 그저껜가 아마 나갔죠. 그래서 오늘은 카펜터스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 이 Close to You가 아마 카렌 카펜터 그 길에 특집을 할때 들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멀티탭 화재 사고 이렇게 예방해주세요. 첫 번째, 여러 개의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두 번째, 멀티탭은 소모품이므로 2년에 한 번씩 교체해주세요. 세 번째,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른 천에 식초 또는 알코올을 살짝 묻혀 조심히 닦은 후 하루 이상 완전히 건조해 사용해주세요. 네 번째, 모터가 들어간 제품은 회전 시 전류가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대 사용 용량의 80%까지만 사용해주세요. 우리 집 멀티탭 꼼꼼히 점검해 안전하게 집콕하세요.

Johnny, Anyway You Want It. 이어서 Blue Oyster Cult, Burning For You.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소리 없이 나빌레라 감독님 나오셔서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몇 분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초대권 10장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좋은 영화도 좋지만 또 이런 독립영화, 대한민국 독립영화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Judas Priest, Breaking the Law. 이어서 Survivor, Burning Heart. 두 곡 들으셨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는 881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점수는 안 써주시고 비길 것 같다고 해주시면서, 그, 남아공이랑 멕시코전을 보셨나봐요, 이분이. 8812번 분이. 멕시코가 좀 잘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 경기를 못 봐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상대적으로 좀 멕시코가 우리나라보단 잘하나 보죠. 근데 우리도, 뭐 막, 이강인, 황인범, 막 이런 선수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유럽이던데, 우리도 보니까. 아무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바이버 버닝업 들으셨는데요. 서바이버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 아이 오브 더 타이거 한 곡만 보통 알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요. 그 로키 주제가. 사실 서바이버도 좋은 곡이 참 많은 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오브 더 타이거만 좀 지나치게 부각이 된 것 같아서 오늘 새로운 노래 소개해드렸습니다. 버닝헛 소개해드렸고 또 좋은 음악 여러분들도 저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음악 있으면 언제든지 좋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R.E.O. Speedwagon. Can't fight this feeling. 오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이네요. 7007번님께서 어저께 마지막 곡 김민기 씨의 봉우리가 나오는데 무심히 흘려들었던 우리 곡들이 지금 들으면 어찌나 명곡들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말 폐부를 찌릅니다. 감동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덕분에 감동받으면서 잠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1: TBS 캠페인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0: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깁니다.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성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덥네.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 시작 시간인 오전 10시에는 서울 기온이 29도 안팎이겠고요. 정오 무렵에는 30도를 넘어서면서 덥겠습니다. 서울은 한낮에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리 응원에 나선다면 더위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한창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이 사고 여파로 도봉터널 진입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TBS 교통정보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 등에서는 거리 응원을 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영남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오늘 33도까지 올라서 무덥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또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 한천교 조금 못간 지점입니다. 3차로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 길어지면서 뒤로 도봉터널 진입 이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군자 이후로도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로는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과 압구정 주변 각각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 임직원은 현재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는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시민이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주시고요. 물을 충분히 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동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4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여의도 부근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또 성동분기점 부근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부터 용비교까지 밀립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디저트의 대명사 도넛. 이 도넛 한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 있죠. 단순히 모양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대요. 이 구멍이 있으면 튀길 때 열이 안쪽까지 골고루 전달되고 또 수분을 날려보내서 훨씬 더 바삭한 도넛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하늘을 나는 낙하산 정중앙에도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 구멍이 공기의 저항을 조절해서 흔들림 없이 속도를 늦추고 또 안전한 착륙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흔히 구멍 하면 뭔가 좀 비어있고 부족한 약점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하지만 또 어떤 빈틈은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답답한 가정경제 숨쉴 구멍을 찾아드리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